Going Home, 귀향, 체코 보니프엘이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5318 쓰는 분이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 아침에 드보르작 위험합니다. 퇴근하고 싶어지거든요. Going Home. 아, 귀가 아니고 귀향의 의미로 보내드렸는데 11시에는 같은 이름 고잉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손여름님도 오신다는데 하셨어요. 그러게요. 11시에 KBS 음악실에 손여름님 또 출연한다고 하니까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951 쓰는 분이 우리 동네 김포에는 아직도 5일장이 서요. 어제 장 보러 갔더니 북적북적 명절 전 단대목이더군요. 많은 인파 속에 끼어져도 양손 가득 비닐봉지 잔뜩 들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요새 어딜 가나 한 일주일 전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 알뜰장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참 송편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미리미리 사둘 수도 없는 것이고. 6354 쓰는 분이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명절 앞두고 아들 지낼 방과 집안 청소를 해요. 이제는 아들만 이렇게 챙길 시간 별로 없겠죠? 아들 결혼하는 섭섭한 마음 청소하며 달래봅니다 하셨어요. 명절이라 아들 오는데 아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어딘가 서운하기도 한 6354 쓰는 분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로 위로합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전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가정음악 혹은 KBS 클래식 F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콩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아 오늘은 참 보이는 라디오 아닌데 아유 참 제 입이 저의 생각을 앞질러 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고를 안 보고 제 머리에 의지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오늘 오디오 온리예요. 유튜브 스트리밍은 하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는 아닙니다. 네, 혼선을 야기해서 죄송합니다. 6372 쓰는 분입니다. 입기 편하고 세련된 생활한복 한벌 장만했어요. 아 정말요? 좋으시겠는데 어떤 빛깔일까요? 왠지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청하셨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오늘 3악장 들을까요? 발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한 곡 더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안 들으면 또 서운하니까 2악장 템포 디바이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 가운데 2악장 템포 디바이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차이콥스키의 곡,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가운데 3악장 바이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이 왈츠 템포처럼 여유있고 우아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6815 쓰는 분, 일평생 긴 생머리만 고수하던 고지식한 엄마인데요. 정말 생전 처음 머리를 볶았습니다. 볶으셨군요. 이게 뭐라고 머리 하나 볶았을 뿐인데 삶이 너무 활기차졌습니다. 아, 정말요? 행복한 출근길이에요. 이야, 펌이라고 하죠? 예, 파마까지도 볶았다. 아, 이거는 조금 이제 펌 하신 분들에게 볶았어? 뭐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볶았다 하시니까. 근데 너무너무너무 활기를 느끼신다고 잘 볶으셨습니다. 6815 쓰는 분께 펌 기념, 평생 처음으로 하신 펌 기념 커피 한 잔 드시죠. 6167 한의원에 침 맞으러 왔는데 찜질하며 누웠는데 가정음악 틀어놓으셨네요. 집에서도 한의원에서도 가음과 함께라고. 9935 쓰는 분, 그동안 식탁 위 KBS 클래식 FM 들려주던 작은 라디오를 대신해 성량 풍부한 라디오를 추석 특집으로 하나 샀는데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아요. 어찌나 흐뭇한지 일상이 음악이 되는 날 되고 있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쓰셨습니다. 추석 특집 6167-9935 쓰는 분께도 차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좀 이렇게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음악에서도 추석을 맞아 가을의 정서를 머금은 음악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초 발라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템포가 느린 음악들 들어볼 텐데요.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 찍고 편안한 음악과 함께 가을 감성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 로망스, 오늘 2부에 이 가을을 닮은 음악 들으실 텐데 그래도 1부에 로망스 맛배기로 쇼스타코비치의 모음곡 Get Fly 등의 중에서 로망스 듣겠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모음곡 Get Fly 중에서 로망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좋으셨죠? 아, 가을 감성 충만한데 요 분위기는 잠시 후 10시 이후 2부에서 그냥 로망스만 그냥 쭉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요 하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아, 로망스만큼 좋은 우리 노래들 있잖아요. 님이 오시는지, 청산에 살리라, 그리고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노사연의 만남, 이런 곡들 추석 되면 괜히 좀 더 떠오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곡들을 K-클래식 혹은 K-팝 이런 게 있기도 전에 미리미리 해외 음악가들이 알아보고 연주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곡을 해외 음악가들이 연주한 버전으로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박문환 작사 김규환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바바라 보니와 또 서혜경의 피아노로 들으시고요. 김현준의 청산에 살리라,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브로의 피아노, 박춘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티니의 피아노, 최대석 작곡의 미트,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원곡이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갑자기 하던 일 멈추고 음악 들어요. 멍하게 가슴이 먹먹해요. 작정하고 들려주시는 음악들에 바삐 움직이던 손을 놓습니다. 6859 쓰는 분, 가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눈물이 나나요? 차연영님, 이선주님, 많은 분들이 아, 이건 반칙이라고 조성현님, 음악과 날씨 풍경까지 정말 가을이네요 하셨고, 홍인숙님도 일하다 손 놓아부렀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우리 노래, 외국 음악가들이 연주한 우리 노래들이었어요. 박문환 작사, 김교환 작곡, 님이 오시는지,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정말 잘 부르고, 또 아, 조금 느낌이 우리 느낌 아닌 것도 느껴지고 그런 매력이 있었죠. 서혜경의 피아노와 함께였고요. 김현준의 청산에 살리라,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블라의 피아노였습니다. 박준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노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카르멘 피아티니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석의 만남,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좋은 음악은 다 알아본다니까요. 3892 쓰는 분께서 아침 운동 끝나고 들어가서 아침 먹으려던 계획 바꾸셨다고, 밥 안 먹을래요? 이 호사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원 음악회 진행 중 하셨어요. 3892, 6859, 그리고 1242 쓰는 분들께, 쓰는 분께 아,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백기숙님이 와우, 윤주님이 다 선곡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아유, 노노노 아닙니다. 삼권 분립처럼 저희는 PD, 작가, 진행자, 이 셋이 역할이 확실합니다. PD는 선곡, 작가는 원곡, 저는 진행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4422 쓰는 분입니다. 모차르트가 단 며칠 만에 완성해낸 린츠 교향곡의 밝고 위풍당당한 선율처럼 린츠의 기운을 받아 지난 무덥던 여름 보내고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길, 이렇게 마치 DJ처럼 선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개까지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C장조, 린츠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린츠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5899 아 오늘도 편안한 음악에 점점 빠져듭니다. 커피 마시며 음악 들으며 코바늘 뜨게 주라는데 자꾸 틀립니다. 집중 하기가 어려우셨군요.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게다가 드디어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683 우리나라 최고 클래식 음악 방송 가정음악입니다. 항상 선곡도 최고입니다. 네, 아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요.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9 올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친정씨가 부모님 네 분이 다 돌아가셔서 명절이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마음이 허전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시겠습니다. 7238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 계신 서남권 추모관에서 인사 나누고 이제 할아버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뵈면 세 차례인데 가정음악 들으면서 다니니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7426 쓰는 분 엄마가 추석새라고 생선을 넉넉히 보내주셨어요. 지인에게 생선 나눔하겠다 했더니 냉동시래기와 김치 담은 거 싸서 저희 집 앞으로 온대요. 추석에 이런 음식 나눔도 괜찮죠?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음악에서는 가을의 정서를 담은 음악들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딱 사흘간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초 발라드라는 제목의 내용 특집 준비했는데요.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 좀 찍어주시죠. 가을 감성 충만한 음악에 푹 빠져보아요. 첫날인 오늘 가을 낭만의 정수 로망스를 집중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798년 29의 베토벤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새로운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과 비창이라는 부제를 붙인 피아노 소나타를 완성했고 교향곡에 성악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참신한 발상을 해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는 존경하는 선배 작곡가 모차르트와 하이든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청력의 이상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잊기 위해서 또 그 절망마저 행복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베토벤은 정반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써내려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평온한 분위기 위에 바이올린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이 음악에 베토벤은 로망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곡에 이어 몇 년 후 베토벤은 또 한 번 같은 편성의 낭만적인 로망스를 작곡했는데요. 출판 순서가 뒤바뀌면서 나중에 작곡된 로망스 작품 번호 로망스가 나중에 작곡된 로망스가 작품 번호로는 1번인 바이올린 외에 플룻과 오보에 바순, 호른 등 목관 악기가 한 대 어우러져 풍부한 음색을 만들어내죠. 유려한 독주 바이올린 선율로 유명한 로망스 2번도 목관 악기의 온화한 하모니가 인상적인 로망스 1번도 모두 베토벤의 치열했던 시절에 소중한 단편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로망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유튜브 댓글창에 스카이 MMT 쓰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NY 쓰시는 분께서 로망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로우냐. 그러니까요. 베토벤이 정말 역경을 떨치고 해치면서 작곡한 그런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곡이었습니다. 베토벤 로망스 1번과 2번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번 G장조 작품 40,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데이비드 마니시 위하는 쥐리히 토날레 오케스트라 연주,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은 아누소피 무테 바이올린,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작곡 배경을 알게 되면 참 놀라게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곡 이면에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 슬픔 한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작곡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음악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맞이 내용 특집 가을을 닮은 음악 첫 번째 시간 로망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 음악가 하면 그리그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국을 사랑했고 고국의 음악을 자신의 작품에 새긴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그보다 3살 많은 요한 스벤센인데요. 그리그와 함께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유학했던 스벤센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북유럽의 민속음악과 민속선율을 바탕으로 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던 1881년 어느 날 스펜스는 작곡 수업을 위해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이 못 오게 되면서 모처럼 여유 시간이 몇 시간 주어졌습니다. 밀려드는 작곡과 지휘 요청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스펜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반가운 시간이었죠. 그는 곧바로 악보를 꺼내들고는 예상치 못한 이 뜻밖의 여유로움을 음표로 옮겨갔습니다. 작곡은 그날 밤까지 이어졌고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관현악곡 초안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출판사에 이 악보를 보냈죠.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입니다. 스웬센의 로망스는 복잡하거나 화려한 선율 대신 단순하고 소박한 분위기의 음악을 통해 은은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데요. 스웬센과 절친한 사이였던 그리그는 이 곡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죠. 스펜센의 로망스에는 선율의 순수함과 오케스트라의 정교함이 완벽하게 결합돼 있다. 바이올린은 노래하고 관현악은 그 노래를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감싸 안는다.

요한 스벤센 로망스 죄장초 작품 26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발렌 에도 데 바르트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이어가겠습니다.

1873년 30대 초반의 드보르작이 새로운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완성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보류하고 악보도 숨겨뒀죠. 그런데 드보르작을 지지하고 응원하던 선배 작곡가 브람스가 이 곡의 느린 악장이 무척 아름답다면서 이 악장을 독립된 음악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어요. 브람스의 제안은 고마웠는데 드보르작은 선뜻 그러겠다고 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느린 악장 안에는 남모를 아픔이 담겨 있어서였는데요. 사실 이 곡을 쓸 무렵 드보르작은 자녀들 중 세 아이를 차례로 떠나보내야 했죠.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애달픈 심정을 바이올린 선율에 쏟아낸 것이 바로 그 느린 악장이었습니다. 그런 음악을 다시 꺼내든다는 건 드보르작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길 바라면서 이 악장을 다듬어 독립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를 완성한 후 드보르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의 선율은 내 마음에도 매우 깊이 남아있다. 새로운 관현악의 옷을 입은 이 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리라 믿고 있다.

안토닌 드보르작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F단조 작품 11 이착 팔만의 바이올린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로망스를 각 세 명의 작곡가가 쓴 모두 네 곡의 로망스를 들으셨습니다. 마치 바이올린이 성악가처럼 긴 선율을 부르는 듯한 절절하게 속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친밀함이 가득한 로망스들이었는데요. 아, 추석을 맞아서 내용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조 그리고 발라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로망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관악으로 연주하는 로망스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베르트 슈만의 로망스 작품 94, 2번 꾸밈 없이 진심을 담아. 이 곡 기다리고 계신 청취자분들 많으신데요.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크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제랄드 핀지의 다섯 개 바가텔 중에서 두 번째 곡 로망스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하는데,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길드홀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고요. 까뮤 생상스의 로망스 작품 37, 파트릭 갈로아의 플루트, 장 자크 강토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곡의 로망스였습니다. 먼저 슈만의 로망스 작품 94 중에서 2번 꾸밈없이 진심을 담아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였고요. 제랄드 핀즈의 5개의 바가텔 중에서 두 번째 곡 로망스 리차드 스톨트만이

클라리넷을 길도어 스트링 앙상블이 함께했습니다. 생상스의 로망스 작품 37, 바틸 갈로와의 블룻, 장자크 강도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관악기는 연주자의 호흡이 또 프레이즈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마치 성악처럼 그래서 더 노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로망스들이었는데요. 추석 준비로 정신 없으실 테고 길도 막혀서 힘드시겠지만 노래하는 마음으로 아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좋구나 그 기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주역에는 후덕재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는 땅의 성품을 표현한 말인데요. 돼지가 온갖 생명을 품어 기르듯 사람도 넉넉한 덕으로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옛 사람들이 말한 덕과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덕질은 사실 전혀 다른 말이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닮은 구석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좋아하다 보면 남들이 그냥 지나친 것에도 눈길이 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깊고 넓은 세계 하나를 품게 되니까요. 오늘 음악실에서는 20세기의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애호가가 그야말로 오랜 덕질 끝에 찾아낸 진귀한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함께하는 초대석,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죠.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음반 플레이라이트를 출반하고 돌아온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함께합니다. 네, 많은 분들 기대하고 있으실 라이브 연주를 먼저 청해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그나치 얀 파데렙스키의 미뉴엣 G장조 작품 14의 1번입니다. 손여름의 피아노로 라이브 연주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파데렙스키의 미뉴엣 G장조 작품 14의 1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상쾌한 산뜻한 그런 음악이었는데요. 김효진님께서 손여름님 나오신다고 해서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정수라님께서는 오 추석 이브 특집이네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선혜님께서는 여름님 어제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호치민에서 듣는 애청자입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베트남에서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님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상훈님 가을에 꼭 맞는 초대 손님 손여름님 환영합니다. 온 마음을 맡깁니다. 적어주셨고 오레은님께서는 며칠 전 대구 리사이틀 다녀왔는데 또 들어도 너무 좋네요. 피아노 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손여름 피아니스트 최고예요. 배원경님 와 애기 낮잠 재우려고 했는데 같이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또 이병렬님께서는 오늘 손여름님 나오신다고 해서 새로 나온 음반 플레이라이트 어제 급 주문하여 저녁에 받았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바로 이 음반 새 신보 출반을 하신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산뜻한 첫 곡을 전해준 피아니스트 손여름 사실 소개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짧지만 강력한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고 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2년 16살의 나이로 BOT 국제 콩쿨에서 최연소 우승하며 오직 국내 교육만으로 국제적 성과를 일군 첫 세대 음악가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음악 행보는 언제나 화제거리였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쿨과 차이콥스키 콩쿨에서도 잇따라 수상하며 화려한 콩쿨 이력으로 이름을 알렸고 고전과 낭만, 현대, 또 재즈, 국악, 즉흥 연주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대,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자신만의 생동감 넘치는 해석으로 소화하며 남다른 플레이리스트를 쌓아올린 음반 장인으로도 이목을 끌었지요. 본 공연에 버금가는 센스 있고 풍성한 앙코르, 선곡에 따라 달라지는 다채로운 피아노 선택, 또 실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모아 이끄는 리더십. 거기에 더해서 글쓰기, 기획, 해설, 행정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함. 여러모로 손여름은 남다른 음악가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음악으로 뜨겁게 소통하며 세계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온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이번 달 20세기 초에 활동한 피아노 거장들의 작품만을 모은 가장 손여름다운 음반 플레이라이트를 발매하고 KBS 음악실에 찾아왔습니다.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지금 이야기 나눠볼게요.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지난 7월 한 달 동안 네. 살롱 드 고잉홈의 네. 마스터로 한 달 동안 봤으니까 사실 두 달 만에 만난 건데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고
1: 저도
0: 기다리고 있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고 여름이 벌써 끝나가지고 예,
0: 그러게.

0: 많이
1: 또 다른 연주도 했고 이 음반이 나오는 이제 투어도 시작을 벌써 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네 지역에서 공연을 했고요, 한국에서.
0: 네, 네. 그리고 이미.
1: 앞으로도 예, 그리고 앞으로도 몇 공연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부천, 제주, 함안, 대구를 거쳐서 네. 이제 고향, 서울, 원주, 평택 순으로
1: 네,
0: 네 또 전국 투어 리사이트를 하고 계시죠. 너무나 바쁘시네요.
1: 네.
0: 신보입니다. 플레이라이트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이거 얼마나 열심히 작업하셨겠습니까?
1: 네, 제가 음반이 그동안 만든 것 중에서도 조금 약간 각별하게 느껴지는 음반이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0: 네.
1: 사실 아직 발매가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0: 네, 네.
1: 정식 발매는 사실 3월이에요. 내년 3월인데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때 투어를 하니까 한국에서만 이 실물 음반을 먼저 발매를 했습니다.
0: 아 선 발매된 예. 것이군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거 네, 구하셔서
1: 네. 네
0: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음원으로 네. 몇몇 곡들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건가요?
1: 예
0: 그렇죠?
1: 몇몇 곡만
0: 그렇죠.
1: 지금 한 다섯 예. 곡 정도 된 네, 걸로 알고 네. 있어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손여름 씨는 그간 참 고정된 소위 고정된 클래식 레퍼토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참 다양한 곡들을 다양한 음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정말 애써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을 연주하실까 참 기대가 되는데 오늘 첫 곡도 참 역시 참신하시다 싶었습니다. 이 파데르프스키의 미뉴엣이라는 이 곡은 어떤 음악인가요?
1: 네, 파데르프스키 미뉴엣은 파데르프스키라는 사람은 사실 20세기 초반에 피아니스트로서는 가장 슈퍼스타였다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 이름난 피아니스트였고 스타 피아니스트였는데 이 사람은 작곡가로서도 좀 명망이 높았고
0: 네.
1: 근데 정말 여러 가지 곡 교향곡도 쓰고 협주곡도 쓰고 했지만 사실상 그 사람을 딱 떠올 올리게 하는 딱 하나 히트곡이 이 곡이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발표됐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0: 네.
1: 제가 이 곡을 오늘 또 선곡한 이유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음악을 처음 이 KBS 라디오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0: KBS 라디오를 통해서요?
1: 예, 아주 어릴 때지만 예, 제 생각에 중학생 때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음악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이제 치신 거를 들었었기 때문에 예.
0: 어머나
1: 그래서 제가 뭐 평상시에도 이제 음악을 새로 이제 막 찾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이 라디오 특히 네. KBS 라디오에 이 제가 여기서 찾은 음악이 너무너무 많고
0: 아유.
1: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하면 되게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0: 네,
1: 해서
0: 네.
1: 네, 이거 골랐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뭉클합니다. 지금의 손여름 씨가 있기까지 당시 정말 학생이었던
1: 네.
0: 중학생이었던 손여름 씨가 뭐 원주와 서울을 오가며 들으셨겠죠.
1: 맞아요.
0: 네, 네. 네. 클래식 FM, 미래 FM 청취하시다가 음악실에서 들어서 알게 되었던 곡을 오늘의 첫 곡으로 저희에게 또 실시간으로 연주해 주셨어요. 아유,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음반 이야기 해볼게요. 플레이라이트라는 제목의 신보입니다. 네. 이 제목은 어떤 뜻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이번 제 음반에 이제 수록된 곡들을 작곡한 사람들이, 작곡가들이
0: 네.
1: 전부 다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데르프스키 같은 사람은 사실 작곡가였던 것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작곡가라는 사실이. 근데 이번 제 음반에 들어가 있는 그 피아니스트들은 이 사람이 작곡을 했다고? 이런 정말 알려지지 않은 네, 작곡가로서의 면모가 있었던 사람들만 제가 좀 약간
0: 네.
1: 골라서 예, 그런 네, 네. 곡들을 녹음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년 시절에 그냥 좀 끄적였던 예, 그런 스케치 같은 음악도 있고
0: 네.
1: 뭐 물론 뭐 로베르트 카사드슈 같은 그런 정말 진지한 작곡가였던 피아니스트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작곡가인 피아니스트들은 이 사람이 실제 작곡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많습니다.
0: 네, 네. 여름 씨가 피아니스트여서
1: 네.
0: 피아니스트들이 쓴 곡에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1: 저도 뭐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0: 네.
1: 제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팬으로서 피아니스트로서 팬으로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게 된.

0: 근데 전 사실 대부분의 제가 하는 일에 기본이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도 네. 딱 그런 경우였고 네, 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들라로차 같은 피아니스트를 너무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작곡한 곡들이 막 수십 곡이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작곡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되고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곡을 찾게 된 것 같아요.
1: 네네 그렇군요. 총 22곡이 수록되어 네. 있는 음반인데 방금 언급하신 알리시아 델 라로차의 곡을 시작으로 네. 란도프스카, 니콜라예바, 뭐 체르카스키 네. 또 굴다의 곡도 있고 얼 와일드의 곡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비렐림 캠프라는 이름도 또 눈에 띄고 그래요. 네. 아 이런 20세기 명 피아니스트들이 자신의 취미 활동이었을까요? 습작처럼 이렇게 남긴 곡들이 있었군요.
0: 네. 저도 되게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들라로차나 뭐 또 바이센베르크 이런 사람들은 예. 죽을 때까지 이 곡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네네. 들라로차 같은 분은 이 내가 젊은 날의 과오다 작곡을 했던 게 막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사후에 막 이제 부모님의 유품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곡들을 찾고 그분들의 이제 열정 때문에 이 곡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알려지고 네. 출판까지 되고 이랬던 네. 것 같습니다.
1: 다행입니다. 잊혀지고 사라졌으면 어쩔 뻔했나요. 네. 네. 또 그런 곡들을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연주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계속해서 또 라이브 연주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두 곡 이어서 들려주실 거죠?
0: 네. 제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 첫 곡은 이제 발터 기세킹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쓴 곡인데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 7월에 연주를 이 세 곡 중에 한 곡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실수를 기억나요? 했던 거를

0: 이라고 해서 그 세 번째 곡을 들려드렸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그 세 번째 곡은 1926년에 작곡되더라고요.
1: 아, 세 번째 곡만 또 네. 연도가 달랐었나 봅니다.
0: 네, 그래서 첫 곡이 네. 이제 1925년도 곡이길래 제가 오늘 첫 곡을
1: 우리 아무도 몰랐을 텐데
0: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네, 이 첫 네. 곡을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가져왔고 네, 그리고 네. 이어지는 곡은
1: 귀여우세요. 별로 횟수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만 네.
0: 네, 그래도 어쨌든 같은 작품으로 웃겨서 예, 크게 문제는 없었지.
1: 그럼요, 그럼요. 예,
0: 그래서 가져왔고 두 번째 곡은 이것도 KBS 머시를 생각하면서 예, 선곡을 했는데 이게 라디오에서 이제 또 로고 음악으로 나오는 네, 네. 예, 이그나츠 프리드만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쓴 뮤직박스라는 곡입니다.
1: 네, 이렇게 클래식 FM을 생각하시고 음악실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피아니스트는 손여름 씨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방금 말씀하신 음악상자라는 곡은 음악실 애청자라면 다들 이 곡이 이 제목의 곡이었구나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저마저도 네. 오늘 라이브로 들을 생각에 너무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연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먼저 기재킹의 세계의 즉흥 춤곡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곡 폭스트롯풍으로 이어서 프리드만의 음악상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KBS 음악실의 로고 음악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배경음악으로도 여러분께서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 두 작품을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기재킹의 세계의 즉흥 춤곡 가운데 첫 번째 곡 폭스트로풍으로 들으셨고 방금 들으신 음악은 프리드만의 음악상자였습니다. 모두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 글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모니카님께서 손가락이 날아다닙니다. 이주연님도 피아노 소리가 물방울이 되어 튕기는 것 같아요. 글로리아님 방송으로만 듣던 곡을 이렇게 손여름 씨 라이브로 들으니 신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요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프로그램 배경음악에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시는 우리 손 피아니스트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김인철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출발 FM과 함께해서도 손여름 씨 피아노 연주가 나왔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레이스님 뉴욕입니다. 같은 고향인 손여름 씨 반갑고 사랑합니다. 새로운 음반도 기대합니다. 그 외에 고향 리사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분 부천 다녀오신 분 또 대구 리사이틀 다녀오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좋았다고 적어주셨어요. 또 565님께서는 지금껏 봐왔던 손여름 씨 프로필 중 손여름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이런 글도 적어주셨네요.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지금 자전거 라이딩 중이신데 손여름님 모차르트 소나타 전집 들으며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음악실에서 라이브로 출연하셔서 너무 놀랐다고 지금 잠시 라이딩을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어가며 KBS 음악실 청취하십니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의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예요.
1: 감사합니다.
0: 이게 라디오에 여러 차례 출연하셨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즐거우시죠?
1: 예, 신기하죠. 예, 즐겁다기보다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저도 놀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손여름 씨 하면은 피아니스트이시고 또 참 많은 일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지난달도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때 심지어 통역까지 해주셨던 생각도 나고요. 아니 어떠세요? 이제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고잉온을 네. 운영하시게 된 이후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셨을 것도 같은데요.
1: 예, 저희가 2022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만 4년을 좀 넘겼는데
0: 네.
1: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행복

0: 행복하고 예, 저는 음악을 할 때 항상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이 정도로 좀 순도 높은 행복을 느낀 거가 예, 살면서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예,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예, 고용원 프로젝트입니다.
1: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예. 아른 소리를 하실 만도 한데 여름을 온전히 정말 바치다시피 하시며 여러 인원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0: 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긴 한데 이게 정말 이런 예술적 성과만 저희가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네, 네. 예, 무슨 현실적인 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
1: 성과.
0: 예, 현실적인 거에 대한 그런 왜냐면 사실 음악가라는 것도 직업이고 저희가 이제 이걸 직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지만 고잉 온 프로젝트는 그런 거를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네, 거를 예, 네.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행복해요.
1: 순도 높은 행복. 진짜 네.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악과 네.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예. 벅찬 감정이 맞습니다.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 좋네요. 이렇게 여름 동안 고잉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에서 대활약을 하셨었고 또 본업인 피아니스트로서도 굵직굵직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지난 8월 BBC 프롬스에서의 협연 공연이 아주 크게 화제가 됐어요.
0: 예.
1: 네, 저는 SNS를 계속 보면서 라이크도 눌렀고 또 이제 BBC 이제 실황 방송도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 있어서 다 같이 들었는데
0: 감사합니다.
1: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0: 예, 아 그게 저도 되게 행복한 공연 중에 또 하나였어요. 예, 그 공연이 또 매진되기도 했고
1: 전석 매진.
0: 예,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 홀은 이제 보통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홀이 아니다 보니까
1: 정말 큰 홀입니다.
0: 예, 네, 너무 네. 많다 보니까 좌석수가 네, 근데 그게 매진돼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로서는 이제 두 번째 프롬 무대였는데 제가 첫 번째 무대에서 모차르트 협주곡을 네. 예, 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모차르트 협주곡은 뭐 또 아닐 때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떨리고 예, 정말 이런 살얼음판 같은 그 긴장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솔직히
1: 네.
0: 그때는 그렇게 즐기지를 못했어요. 예, 네. 그냥 큰 무대에 이제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느낌?
1: 그러셨었군요.
0: 네.
1: 그 최대 조회수 기록은 그 영상 아닙니까?
0: 아, 예, 그것도 네. 조회수 많이 네, 나온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전 너무 떨렸고
1: 네,
0: 개인적으로
1: 그러셨군요.
0: 예. 그리고 그랬는데 이번엔 이제 걸신을 제가 걸신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그 곡은 또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편한 느낌의 곡이기도 하고 예.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냥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네, 했고 네. 괜찮게 한 것 같아요. 네.
1: 보시면 아세요. 정말 행복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잊으신 듯한 정말 정말 음악에 완전히 흠뻑 빠져드셔서
0: 네.
1: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F
0: 네.
1: 연주해 주셨었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 영국 관객들이 손여름 씨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날
0: 뭐 그 곡이 너무 좋은 곡이니까 예, 저는 그 곡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예, 진짜로 그리고 네. 뭐 워낙 그 프롬이 저도 평상시에도 관객으로도 되게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공연이에요. 워낙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좀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축제의 딱 성격 고유한 성격이 있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네. 은빛 드레스도 참 예쁘시죠.
0: 감사합니다.
1: 너무 팬심을 드러내고 있네요, 제가. 그리고 또 위그모 홀에서도 독주회를 앞두고 계신다고요?
0: 아, 예. 제가 이 지금 이 음반에 나와 있는 수록곡들 중에 하나를 다음 주에 공연을 이제 런던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1: 다음 주.
0: 예, 그리고는 이제 3월에 제가 이 음반이 정식 발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0: 예, 그때는 이제 미국에 가서 조금 긴 투어를 한 8개 도시인가를 하게 되는 예정이 있습니다.
1: 아유, 큰 나라를 한 여기저기 정말 분주하게 돌아다니셔야겠습니다.
0: 네.
1: 네,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멋진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돼. 사실 살롱드 고잉홈에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은 리즈 콩쿨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되셨더라고요.
0: 네.
1: 네. 어떠셨어요? 그 네. 연락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0: 심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안을 안 받는 건 아닌데
1: 네.
0: 그동안

0: 한 이렇게 수락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리즈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이 콩쿨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1: 그래서
0: 예, 네, 너무 좋았어요, 사실.
1: 나를 떨어뜨리더니
0: 네, 되게 이렇게 뿌듯하게
1: 나고 네, 예.
0: 그리고 워낙 훌륭한 콩쿠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에디션에서 되게 이렇게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꾸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나이 제한도 훨씬 늦추시고 예, 그리고 심사위원도 저 말고도 모두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피아니스트 분들 위주로 이렇게 예, 스티븐 허프 경이 이제 심사위원장을 하시면서 네. 그분을 위시해서 다 이제 피아니스트들로만 꾸리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해서 예, 한번 결심을 해봤습니다.
1: 기대됩니다. 네. 손여름 피아니스트는 어떤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심사하실지도 궁금하네요.
0: 네, 네. 그러게요. 저도 그러니까. 예,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1: 누구를 뽑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연주를?
0: 저는 아무래도 좀 고유의 성격이 있는 그래서 이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을 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피아니스트를 볼 때 그거를 가장 높이 이렇게 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피아니스트들을 쫓고 좋아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1: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연주자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심사하러 가시면 한참 콩쿨 출전하셨을 당시의 기억도 떠오르시고 또 그러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뿐만 아니라 카페 사장님이기도 하세요.
0: 사장님 아니지만 네. 네.
1: 여기도 항상 매진이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번 너무 여기 방문하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미니 공연장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신데 플레이리스트라는 네. 이름의 장소이죠.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실황 연주가 열리는 곳이고
0: 네.
1: 소개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나요?
0: 네, 저희가 이걸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기획사, 그러니까 소속사 파이프렌즈라는 회사에 사실 사무실이 그동안에 마땅히 없었는데 사무실을 만들면서 거기를 이제 좀 더 큰 공간으로 연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되게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진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같은 아주 작은 규모지만 예, 그런 공간이 생겼고 저희가 지금 그래도 거의 2주에 한 번? 또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을 올리고 있어요.
1: 그만하면 정말 수시로 올리고 계시네요.
0: 네, 네. 네. 네. 예, 그래서 네. 제 공연은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계속 예, 공연을 네. 하고 계시고 훌륭한 아티스트들도 저희가 막 그럼요.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1: 규모는 작은데 참 화려한 음악가들이 오십니다.
0: 네.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평생 꿈 같은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원래도 좀 큰 공연장보다 작은 공연장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 그게 좀 클래식 음악에 더 잘 어울릴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 네, 네.
0: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가까이에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고 또 제가

0: 왜냐면 저희가 큰 공연장에서 이제 피아노 리사이트를 준비한다 하면은 굉장히 막 작정을 하고 네, 네. 네, 해야 되고 그렇죠. 막 프로그램도 이렇게 야심차게 짜야 되고 이런 부담도 네, 예, 네. 될 때가 있는데
1: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0: 예 근데 이런 공연장에서는 그냥 정말 원하는 것들을 각자 아티스트가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네. 원주 방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카페 플레이리스트를 계획에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음악회를 보시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그 근처라도 정말 가시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많이 찾아주세요.
1: 네. 좋습니다. 이제 라이브 연주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곡도 참 여름씨의 연주를 참 좋아하는 음악인데 오늘 네. 저희에게 들려주시네요.
0: 네. 이 곡을 제가 그동안 앙코르로 많이 연주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음반에 녹음을 해서 넣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KBS 마실에서도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1: 네, 지금 그럼 연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가 편곡한 샤를 트레네의 음악입니다. 4월의 파리에서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트레네가 작곡하고 파이젠베르크가 편곡한 4월의 파리에서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0861번 쓰시는 분께서 유튜브 켜놓고 마트 다녀왔는데 화면에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추석 깜짝 선물인가요? 실물 영접이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뻐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조영민님, 베를린 출장 때문에 새벽 4시부터 듣고 있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일찍 깬 건데 행복한 피아노 연주의 개탄 느낌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7170번 쓰시는 분, 임신하고 손여름님 모차르트 연주를 태교음악으로 들었었는데 벌써 그 아이가 4개월이네요. 맘마 먹으며 같이 듣습니다. 아기 예쁘게 키우 시길 바랍니다. 김봉옥님께서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유튜브 보고 계시다고 대구에서 전성 매진으로 볼 수 없었던 아쉬움을 해소 중입니다. 적어주셨어요. 지금 신보 플레이라이트 발매 기념 전국 투어 리사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부천, 제주, 함안, 대구를 거쳐서 10월 16일 고향, 10월 18일 서울, 그리고 10월 21일 원주, 10월 23일 평택까지 투어 리사이틀 하고 계신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입니다. 부천, 뭐 대구 등지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또 앙콜곡을 너무나 많이 연주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라고 9028번 쓰시는 분께서는 또 메시지도 주셨거든요. 네. 우리 손여름 피아니스트는 앙콜의 장인 맞습니다. 진짜 큰 긴 프로그램 다 마치시고 나면 지치실 법도 한데 뭐 7곡, 9곡, 10곡 지치지 않고 앙코르를 선물해 주시잖아요.
1: 예. 네. 사실 이번 프로그램이 되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0: 소품이라
1: 예, 그런가요? 소품들을 모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되게 짧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앙코르를 좀 많이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혼자 했어요.
0: 네, 그래서 네.
1: 좋게 들어주셨다니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0: 그런 마음으로 앙코르 자체가 독주회 같다. 이제 본 프로그램 같다라는 얘기들도 올라와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관객 한 분 한 분을 아껴주시는 손 피아니스트. 참 색다른 레퍼토리, 또 새로운 무대 운영 방식, 또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네. 꼭 한 무대마다 조금씩 피아노를 다양한
1: 네, 예.
0: 피아노를 연주하시잖아요.
1: 예.
0: 그런 이유는 있으시죠? 뭘까요?
1: 제가 제가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특정 브랜드의 피아노를 선호하시거나 이런 피아니스트들도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피아노 자체 음색들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0: 네.
1: 어떤 특정 레퍼토리에 또 잘 맞는 그런 악기가 있을 때도 있고 예,
0: 네.
1: 제 이 음반에도 지금 두 대의 피아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0: 네.
1: 하나는 이제 제가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 2024년 리사이트 때 그 자리에서 이제 파치올리 피아노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라이브 트랙이 한 5개 들어갔어요. 이 음반에.
0: 네, 네.
1: 그래서 5개의 트랙은 실황 녹음이고 나머지 이제 트랙들은 통영에서 제가 녹음을 했는데 이제
0: 네.
1: 그 피아노는 스타인웨이 피아노고
0: 예. 네.
1: 그전까지도 제가 예를 들면 뭐 베젠도르프 피아노를 쓴 적도 있었고
0: 맞습니다. 예. 모차르트.
1: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고 또 지난 직전 음반인 라벨 음반에서는 제가 그 솔로 곡들, 그러니까 바흐를 비트겐슈타인이 편곡했던 그 몇 트랙들은 1920년대 플레이엘 피아노였어요.
0: 맞아요.
1: 예,
0: 네,
1: 예.
0: 네.
1: 그래서 그 사실 음반으로는 크게 티나진 않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 발견이었어가지고
0: 네.
1: 예, 그런 좀 다양한 피아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독주회장을 찾아가면 피아노를 당연히 보게 되고 왜냐면
1: 네.
0: 아티스트가 올라오시기 전에 악기가 먼저 올라가
1: 그렇죠.
0: 있는데 오늘은 저 피아노를 치시는구나 왜 치셨을까 참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하면서 저희가 더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는 그런
1: 네.
0: 마력이 있죠.
1: 네. 저는 그걸 관심 가져주시는지는 몰랐지만
0: 네.
1: 저희로서는 사실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제 이 악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0: 네.
1: 사실이에요.
0: 네, 네.
1: 그렇지만 이제 그런 좀 재밌는 것들로 이제 좀 상쇄를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0: 네, 호기심과 또 그 꼭 현실로 구현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손여름 피아니스트입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베토벤 공연을 계획 중이시라고요?
1: 예, 제가 네, 예,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년이 이제 또 베토벤의 큰 이제 주년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베토벤 연주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다섯 개를 드디어 한 예, 한 공연 아니고 한 자리에서 네, 이제 예, 네. 세 공연에 걸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티모어 심포니하고 예, 2월에 이제 한 번에 다 같이 네. 연주를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0: 한 번에 다 같이 한다고요?
1: 네, 그래서 세 공연에 나눠서 이 뭐 네. 1번, 3번, 2번, 4번 뭐 이렇게
0: 우와.
1: 예, 그래서 한 위크에 다 예, 하는 그런 네, 프로젝트를 네. 기획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베토벤을 되게 협주곡도 그렇고 많이 연주를 하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리사이트 프로그램도
0: 네.
1: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베토벤의 작품들을 이제 모아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 있습니다.
0: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가가 또 베토벤인데
1: 네. 네,
0: 손여름 씨가 연주하는 베토벤 궁금합니다.
1: 네. 네,
0: 내년 기념의 덕분에 또 풍성한 베토벤 공연은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연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주를 청해 듣겠는데요. 빌헬림 캠프가 이런 곡도 작곡을 하셨었네요.
1: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곡을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제대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 곡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0: 저도 싫어하는 곡이 없으신 건 아닙니까?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스카이아 스위트라는 이제 모음곡의 네 곡이 모음곡이고 이 마지막 곡인데
0: 네.
1: 앞에 세 곡보다는 이 네 번째 곡이 월등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선호하는 곡은 분명히 있으시다라며 네, 네, 맞아요.
1: 준비했습니다.
0: 네,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연주입니다. 빌헬림 캠프의 이스키아 모음곡 작품 68 가운데 네 번째 곡 노투르노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감상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필알림 캠프의 이스키아 모음곡 가운데 네 번째 곡 노트르노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639번 쓰시는 분께서 때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연주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에 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름씨 덕분에 저도 순도 높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금방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또 로스핀 닉네임 쓰시는 분 여름의 숨결을 전파를 타고 느끼다니 말씀도 겸손하시고 참 좋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김유라님 회사에서 추석 연휴라고 조기 퇴근시켜줬는데 이런 영광을 말씀하셨고요. 피쉬킹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손여름 스스로 예술이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박수와 브라보 브라비를 외치고 계십니다. 브라바. 아쉽게도 라디오라 앵콜이 안 되겠네요. 이런 게 올라와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 곡은 또 참 마음이 뭔가 먹먹해지는 그런 뭉클함이 있는 네. 노트르노였네요.
1: 네. 네. 되게 좀 특별한 네. 그런 이렇게 좀 울림이 가진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0: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음반 신보 플레이라이트를 들고 오늘 음악실을 찾아주셨는데요. 내년 3월 전 세계 발매 예정입니다. 한국에만 이달 선 발매되었다고 하고요. 20세기 명 피아니스트들이 직접 작곡한 피아노 곡들을 담은 신보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원래 이렇게 연주자들이 좀 이렇게 습작처럼 작곡을 하시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끼적이시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건지.
1: 네, 네. 이 시절에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작곡가와 연주자라는 직업이 완전히 이제 이원화가 된 거는 사실 20세기 뭐 중반 이후부터니까 예, 그전까지는 네. 뭐 피아니스트들도 작곡하는 교육도 받고 이랬다 네. 보니까 예, 이분들이 어렸을 적에 아직 콘서트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남긴 음악들이 예, 네.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쵸. 요새는 이제 조금 그런 경향이 많이 달라지고 예를 들면 뭐 예,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한
0: 안 그래도 제 궁금증이 예. 혹시 여름 씨도 뭐 쓰시는 게 있으신지
1: 하나도 없고 예. 단 한 곡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음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곡을 너도 쓰고 싶냐 뭐 이렇게 저는
0: 전혀 아닙니까? 전혀 마음이 바뀔 여지가 없으신 건지
1: 없을 것 같아요.
0: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작곡가는 진짜 하늘이 내리는 사람들 같아요. 제 눈에는.
0: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는군요. 네. 아유 오늘 이렇게 참 오랜만에 혼자 단독으로 또 스튜디오에 찾아주셔서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손 피아니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네. 여기에 이렇게 자주 나오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하지만 저는 여기 나올 때마다 되게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말하다 치고 하는 그쵸. 게 쉽지도 않고
0: 사실 그럼요.
1: 예, 좀 저는 되게 이게, 예, 항상
0: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1: 예, 연주보다도 더 긴장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0: 네, 네. 예,
1: 그래서 예,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또 이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언제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찾아오실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이시고 또 참 이 음악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많으신 분이셔서 더 관객들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인 것 같아요. 저희가 끝곡을 앙코르 라이브는 아니지만 신보에 있는 수록된 곡에서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곡 바흐가 작곡하고 마이라 헤스가 편곡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음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언젠가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었다던 지인이 의외로 제법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통체증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서

오늘부터 귀성길이 시작되고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손 쓸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면 즐거울지 고민해봐도 좋겠습니다. 도로 위를 작은 무대로 만들었던 그 화물차 기사처럼 말이죠.

그리그의 노르웨이 댄스 작품 35의 2번이었습니다.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연주로 오늘 첫 곡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명절에 어디로 혹시 이동하시나요? 도로 사정이 좋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많이 막히더라도 그 시간도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평소에 대화가 부족했던 가족들과도 꽉 막힌 도로에서 꼼짝없이 좁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하니까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또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면 눈도 살짝 붙이면서 휴식도 취하고 휴게소에 들러서 그 지역에도 명물, 맛있는 간식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하면서요. 또 이동할 때 가장 즐기기 좋은 건 바로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동 중이신 분들 생생클래식이 준비한 음악과 함께 2시간 심심할 일 없이 지루할 틈 없이 꽉 채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즉석 신청곡을 받는 날이죠. 2부는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다가 이 곡 들으면 참 좋겠네 하시는 신청곡 있으시다면 문자 메시지로 받아요.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희님 연휴를 앞둔 오늘과 너무 찰떡인 첫 곡이었습니다 하셨고 윤정님도 지연씨 해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셨는데요. 이 좀 산뜻한 분위기를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슬리핑 뷰티,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가운데 1막 왈츠 듣겠습니다.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슬리핑 뷰티 가운데 1막의 왈츠였습니다.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승욱님 모두 마음이 살찌는 한가위 되세요 하셨고 교환님도 가을이 오면 이 음악 저 음악 감상하고 사색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셨어요. 병윤님께서는 저희 애청자시죠. 정원님의 생일이 곧 다가온다고 함께 축하해 주세요. 하늘이 드높고 들녘게 황금 물결을 이룬 아름다운 시절에 오신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또 7476번 쓰시는 분 6학년 아들이 청소년 축제에서 바지를 심어 왔습니다. 얼마나 흔들어 왔는지 싹이 나긴 하려나 매일 걱정이었는데 드디어 하나 발견했네요. 얼른 다시 심어줬는데 뿌리가 잘 내리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바질 잘 크면 이제 파스타 만드시거나 서양 요리할 때 많이 활용하실 수 있죠. 희승님께서는 제주에서 사연 주셨는데 매진 사례로 여러 사람의 민폐를 끼치면서 겨우 표 한 장 구해서 음악회 다녀왔습니다. 일상의 시름을 잊고 위안받은 시간이었어요 하셨는데 어떤 공연이라고는 안 적어주셨거든요. 제가 짐작하건데 손여름 씨가 9월 17일에 연주를 해서 그 연주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손우예권 씨였을까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 계속해서 또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요셉 슈트라우스의 아우페리엔 라이젠 휴가 여행입니다.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레하르의 금과 은 왈츠까지 들었습니다. 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요셉 슈트라우스의 아우페리엔 라이젠 휴가 여행이었습니다.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들었어요. 0257번 쓰시는 분이 맑은 하늘에 햇살이 쏟아지고 차 안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고향 내려가는 길이 즐겁네요 하셨고 유진님도 곡 제목이 휴가 여행이라니 발걸음이 가벼워지는데요 하셨는데 아, 이 곡은 빠른 템포의 그 폴카 슈넬이죠. 빠른 폴카라는 뜻인데 휴가 여행이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가는 길에 정말 고향 내려가는 길도 휴가처럼 굉장히 기분 좋게 산뜻하게 상쾌하게 가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석근님께서 이제 서울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27년의 타국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지금도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눈앞에 빛바랜 옛 사진들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생생클래식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아마 한국 생각이 많이 나셔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은숙님께서는 타방송 듣다가 처음 들어와 봅니다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즉석 신청곡을 받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제는 왠지 오늘은 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왠지 오늘 듣고 싶은 음악 그냥 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곡 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고요. 여러분이 왠지 오늘 이유 없이 그냥 듣고 싶은 곡들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다음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G장조입니다. 그 가운데 3악장 론도 비바체, 언드레스 쉬프의 피아노,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G장조 작품 58번 가운데 3악장 론도 비바체였습니다. 언드라스 셰프의 피아노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슈타트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습니다. 병민님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걸린다네요. 오, 벌써 시작이 되었군요. 민지님께서 걱정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왜 자꾸 텐션이 올라갈까요? 이상한 날입니다. 생클 때문인가요? 혹은 연휴 때문인가요? 그리고 97599번 쓰시는 분은 추석 전 오늘 생일입니다. 어느새 세월은 환갑이라는 명찰을 달아주고 생일날 아침 생각나는 건 부모님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사진 배경으로 깔아놓으니 든든하네요. 평생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 끄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고향을 향해서 이동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폴 듀카가 사실은 이 곡은 파리음악원 졸업시험을 위해서 작곡됐다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시험곡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증명해내야 하는 곡이잖아요. 호른의 화려한 테크닉과 또 낭만적인 선율 두 가지를 다 잡은 그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뒷가의 비아넬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루노 슈나이더의 호른,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사라사트의 로만스 안달루사 작품 22의 1번까지 들었습니다. 기샤메 바이올린과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듀카의 비아넬이었습니다. 브루노 슈나이더의 호른과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318번 쓰시는 분, 매일매일 추석처럼 풍성한 클래식 음악이 가득 넘쳐 흐르는 게 클래식 FM이죠. 지연 씨도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하셨고, 0561번 쓰시는 분, 신청곡을 보내고 싶은데 곡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십수년을 매일 계속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딱히 이 곡이다 하고 곡명이 안 떠올라요. 어떨 때는 손주가 피아노 학원에서 이 노래 피아노 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놨다가 또 다시 보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게 곡명이 저도 진행한 지가 꽤 되고 클래식 음악을 항상 접하지만 막상 몇 번에 몇 악장 이렇게 딱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 마음에 더 깊이 꽂히는 그런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한두 곡만 기억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0760번 쓰시는 분, 아,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추석 전날이 마침 아내 생일인데요. 제가 못나서 그런지 결혼 후 37년간 제대로 생일상 한번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벌써 60이 되는 나이인데요. 하셨어요. 아, 생일 축하드리는데, 아, 조금 뒤에 오실 수 있군요. 그럼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또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7767번 쓰시는 분이, 제가 인류 역사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슬퍼하는 건 라벨이 마차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좀 더 살아 있었다면 아름다운 음악을 얼마나 많이 작곡했을까요 하시면서 라벨의 소품 한 곡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또 마침 1338번 쓰시는 분도 라벨의 어미거이 모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은 라벨이 절친한 친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로 작곡한 작품이잖아요.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동화 속의 음악인데, 물론 라벨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또 절친한 친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완성된 이 작품,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요정의 정원 준비했습니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엘가의 로망스 작품 62번이었습니다. 줄리아 로이드 웨버의 첼로,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1338번, 776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라벨의 어미고이 모음곡 가운데 요정의 정원이었습니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얼마 전에 음악회에서 들으셨다고요? 9678번 쓰시는 분. 이렇게 생생해서 다시 들으니까 그 가을밤이 생각납니다. 항상 점심시간에 외롭지 않게 있어줘서 고마워요. 강릉의 한 마을에 황금 들녘이 된 풍경이랍니다 하시면서 강릉에서 즐겨 들어주시는 9678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의 리사이틀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QL 494번, 드비시의 렌토보다 느리게, 도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과 라벨의 고풍스런 미뉴엣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맑고 섬세한 음색과 꾸밈 없는 해석을 들려주는 후지타 마오의 리사이틀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이 공연 가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생생클래식 치시면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음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마치 어떤 게시를 받은 것처럼 오늘 먹고 싶은 점심 메뉴가 딱 떠오를 때가 있죠. 오늘은 이걸 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경우죠. 보통 그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음식의 경우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데요. 어쩌면 음악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떠오르는 음악, 왠지 모르게 자꾸자꾸 생각나는 음악이라면 지금 내 마음이 필요로 하는 그 감수성을 건드리는 음악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입니다. 왠지 오늘은 이 클래식.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그런 곡들 추천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정말 자유롭게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구애 없이, 장벽 없이 편하게 신청곡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과 KBS 콩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왠지 오늘은 이 클래식,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추천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은 이 곡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고다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콰지 안단테입니다. 클로에 한슬립의 바이올린과 컥 트레버가 지휘하는 슬로박 스테이트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고다르의 발린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131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콰지 안단테였습니다. 클로에 한슬립의 바이올린과 커크 트레버가 지휘하는 슬로박스 데이 페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왠지 오늘은 이 클래식 이런 주제로 여러분의 추천곡을 받고 있습니다. 연휴 전날이라 왠지 마음이 좀 허공에 떠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고 몸도 바빠지는 오늘 올해 고민할 것 없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곡을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10번 우물정자 9310번으로도 신청곡 받고요. 콩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마 최다 신청곡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각자 듣고 싶은 곡이 다 다르실 것 같아서. 먼저 3031번 쓰시는 분의 즉석 신청곡부터 듣겠습니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청합니다. 요즘 포핸즈 보면서 생클에서 한번 듣고 싶어요. 너무 졸리거든요 하셨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죽음의 무도를 조슈아 피어스와 도로티 존스의 피아노 연주, 포핸즈 연주로 감상하시죠.

생상수의 죽음의 무도였습니다. 관현악 연주로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조슈아 피어스와 도로티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어요. 아, 창현님께서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10월 9일 예술의 전당 야외마당에서 첼로 콘서트하고 7시에는 클래식 낭독 콘서트가 있는데 무료 예매 없이 관람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요즘 예술의 전당에서 진짜 행사가 많은 것 같네요. 0760번 우리 기준님, 아, 결혼 후 4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생일상 한번 차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내 진아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정성 들여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은영님께서는 어제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 공연 다녀오셨군요. 아, 당첨되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아는 남편은 내 덕에 이런 호사를 누렸다고 교양이 1도 상승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주에는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선우회관의 피아노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어울림이 환상이었다. 연주자를 직접 보면서 음악을 듣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하시면서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또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정성스럽게 써주신 사연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자주 신청해 주시고 이번에는 혜신님 그리고 3261번 쓰시는 분이 모두와 함께 듣고 싶은 곡이라고 청해 주셨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고요. 장 에프람 바부즈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7565번 쓰시는 분 부활절 미사 기간에 연주되는 곡이라던데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가을 들녘 황금빛 벼 이삭들이 바람결에 따라 춤추는 광경이 생각나더라고요 하셨는데 저도 딱 그려지네요. 마스카니아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입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인터메소였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장 에프람 바부제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어요. 성은님께서 추석인데 가족이 다 다른 나라에서 보내고 있으니 클래식 FM에서라도 하나로 연결되면 참 좋겠네요. 하셨어요. 가족들이 잘 듣고 계셔야 될 텐데 말이죠. 4846번 쓰시는 분. 아들이 차 사고 났는데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다네요 하셨는데 아유 그만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6363번 쓰시는 분. 11년 전 오늘 30주 1kg 딸아이를 응급 제왕으로 만났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라서 고속도로가 꽉 막혔는데요. 아기를 살리겠다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수원에서 강남을 앰뷸런스 타고 모세의 기적처럼 18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가끔 남편은 구급차 모세의 기적을 보면 그때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난다고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던 그 아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생일은 언제나 잊을 수 없죠. 그렇네요. 어찌 잊을 수 있는 아유 세상에 나오는 신고식을 제대로 크게 했네요. 덕분에 두고두고 이쯤 되면 또 그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도 꽉 막힌 도로 정체가 시작되겠지만 긴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흔쾌히 또 양보도 해주시고 원활하게 또 교통 상황이 좀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도 신청곡 이어가겠습니다. 지민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라디오 PD를 꿈꾸는 우리 대학생인데요. 지민님의 꿈을 응원하면서 라파이노프의 악흥의 순간 4번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4번 천사님이시네요. 들녘의 노란 벼이삭이 이 음악에 맞춰서 바람을 타고 왈츠를 추는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하신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였습니다. 마리시안 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4번이었습니다.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5940번 쓰시는 분, 루간스키 오랜만에 듣네요. 10년 전 이맘때 라흐마니노프의 프랄루드와 악흥의 순간을 루간스키 버전으로 자주 들었던 그 시절이 소환되셨다고. 또 5805번 쓰시는 분이 왈츠 들으면 아무도 없는 노을진 해변에서 홀로 왈츠를 추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예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귀에 익고 신나고 기운나는 음악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4911번 쓰시는 분, 내일이면 명절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까 생각만으로도 설렙니다. 셨는데요. 맛 잘할이신가 봐요. 맛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풍성하게 나눌 음식들 지금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겠죠? 8772번 쓰시는 분, KBS 클래식 FM 최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좋은 선곡들 덕분에 추석 음식 준비 중에도 피곤함 없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만드는 분이 기분이 좋으면 또 음식이 얼마나 더 맛있어지겠어요. 1291번 쓰시는 분은 철원에서 군복무하는 아들이 100일 신병 휴가 나갔다가 오늘 복귀합니다. 명절 연휴 전이라고 가고 오는 길이 많이 막히니까 혼자 버스 타고 간다네요. 철든 아들이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잠시 후 2시에 출발하는 버스 탈 텐데 저는 집에서 아들 생각하면서 사연 써요. 아들 친구는 오늘 저녁해서 집으로 오는 길이고 우리 아들은 첫 휴가 마치고 부대를 복귀하는 길. 각자의 길에 충실히 걸어야겠죠. 오늘도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감사합니다. 철원 6사단 청성부대 화이팅! 이라고. 아, 연휴 때 우리 장병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겠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왜 어릴 때는 국군 아저씨에게 뭐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이제는 한참 어린 우리 국군 동생들. 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응원의 마음 보탤게요. 이번에는 2483번 쓰시는 분, 그리고 4678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계속 들어도 언제나 다시 듣고 싶은 곡이라고 청해 주셨는데요. 엘가의 Land of Hope and Glory입니다. 위풍당당 행진곡 중간 부분에 성악 합창 가사를 붙인 곡이죠. 앤드루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 그리고 로얄 코랄 소사이어티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3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살짝 배가 고프고 그렇지만 기분이 좋고 오늘은 왠지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지구에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홀스트의 목성 주피터 전해드릴게요.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입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의 중간 부분에 성악 합창 가사를 붙인 Land of Hope and Glory 먼저 들으셨습니다. 앤드루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과 로얄 코랄 소사이어티의 노래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홀스트의 행성 가운데 목성 주피터였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였는데 석근님이 지구에 태어나서 행복하신데 신청하신 곡은 목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곡에는 지구가 없잖아요. 7개 행성만 있어서 아마 그 지구 다음으로 가장 살고 싶으신 곳이 목성이 아니었을까. 왕의 행성이라고 불리니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면서 또 6871번 쓰시는 분은 제주도 청취자인데 40년 6사단 후임병 선배입니다. 건강 군복무 하세요 하셨고요. 1960번 쓰시는 분 혼자 막 흥분해서 왈츠 추다가 종아리에 쥐나서 땀 흘리고 주물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악에 취하는 날이네요 하셨고 그리고 1081번 쓰시는 분 하나같이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선곡해 주셔서 출근길이 힘이 부쩍 나네요. 날도 적당하고 다 좋습니다 하셨어요. 젠킨스 곡 하나만 더 들으면 참 좋겠는데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마지막 한 곡만 더 전해드리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4939번 쓰시는 분 2000년 오늘 결혼한 저희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세요. 아내 김태희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 주세요. 저는 비가 아닙니다. 결혼 행진곡 듣고 싶어요 하셔서 아유 남편의 이런 깜짝 이벤트에 저희가 동참해 드려야죠.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오늘 끝곡으로 바그너의 로엔그린 가운데 홀레의 합창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연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주명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이플레 장조 작품 번호 7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대곡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에프게니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휠의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까미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클로드 드뷔시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다니엘 블루멘탈, 로버트 그로스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카뮈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클로드 드뷔시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다니엘 블루멘탈, 로버트 그로슬로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인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무라빈스키의 지휘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서방세계로 초대를 받아서 좋은 시스템화에서 레코딩된 무라빈스키의 거의 유일한 스튜디오 레코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태프들이 이 악기가 낡아서 걱정을 했는데 연주가 끝난 다음에, 녹음이 끝난 다음에 기우였음을 알았다. 그래서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에프게니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워낙 뛰어난 음반이고 유명한 음반이기 때문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콥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소장할 만한 그런 음반이죠. 음질 차이가 조금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음질 CD를 사용해서 들려드렸는데요. K2 HD CD를 썼는데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선명도가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에프게니 무라빈스키가 주연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말콤 사전트의 편곡 버전입니다. 레나드 슬레트킨이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말콤 사전트의 편곡 버전, 레나드 슬리트킨이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작품 번호 7 전해드립니다. 이 소나타를 연주해서 접하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들어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나타 작곡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1796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작곡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1797년에 출판된 점과 10월 7일 빈 신문에 광고가 실린 것으로 봐서 그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곡의 구상이 원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작품 1을 출판한 베토벤이 한층 더 큰 뜻을 품고 그 직후에 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나타는 작품 2보다 더욱 형식이 크고요. 내용도 힘있는 느낌을 줍니다. 작품 2와 마찬가지로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얽힌 뭐 여러 가지 일화도 있습니다. 이 친분이 있었던 게글레비치 백작의 딸 바르바라와의 어떤 그 연애설이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시에 이 곡이 디 페올립테, 사랑하는 여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그런 근거는 없고요. 어떤 연관성보다는 이 곡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4번 작품 번호 7 프리드리 굴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주곡 18번 QL 456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노던 심포니아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8번 B플랫장 조 괴엘 456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노던 심포니아가 함께했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폴리트로포스. 많다는 뜻의 폴리와 돌다, 방향을 바꾸다에서 나온 트로포스가 합쳐진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여러 방향으로 돌 줄 아는 사람, 수많은 방법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변화에 맞춰 자신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있죠.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 첫머리에서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폴리트로포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수많은 바다를 건너고 낯선 땅을 떠돌고 때론 자신의 이름까지 감추면서 그때그때 살 길을 찾아낸 오디세우스. 그는 정말 폴리트로포스,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수없이 방향을 바꾸었던 까닭은 결국 단 하나의 방향만은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고향 이타카. 추석이 가까워지면 우리도 조금은 오디세우스가 됩니다. 부모에게로, 가족에게로, 그리고 고향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그쪽을 향하죠.

9월 2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19, 20세기 미국 작곡가입니다. 토마스 페인 웨스텐돌프의 대표곡이죠. I'll take you home again, Kathleen.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겠어, Kathleen. 다시 고향으로 데려다 줄게요. 거칠고 넓은 바다를 건너 그대의 마음이 언제나 머물던 곳으로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으로 그런 곳이 고향이죠. 토마스 웨스텐돌프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음성으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우리를 오디세우스로 만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네요. 벌써 뭐 고향길로 향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조금 번거롭고 조금은 피로할진 몰라도 뭐 오디세우스처럼 몇십 년이 걸리진 않을 테니까요. 그리운 곳에 닿는데 폴리트로포스까진 될 필요가 없으니 참 행복한 일입니다. 아, 그렇게 즐거운 귀한 길 노날이 친구가 돼드리고 싶네요. 특히 친구가 되드리고 싶은 우리 최석근님, 멀리 타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휴일도 아니고 송편도 없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두 마디, 추석 그리고 고향. 최석근님은 정말 저희 추석 특집과 함께 하셔야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달래시면 좋겠습니다. 신준식님은 자랑을 해주셨네요. 이번 연휴에 그저 부산에 사시니까 해운대 바다를 떠나 남해 바다로 여행을 간답니다. 바다로 바다로. 그럼요. 아무리 바다 근처에 사셔도 또 다른 곳의 바다는 다르죠. 해운대 바다와 남해 바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노날 살림꾼 이병윤님도 긴 추석 인사 보내주셨고요. 이영서님은 이 노날 끝나고 나면 저보고 연휴냐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추석 연휴에 제가 근무가 안 걸렸어요? 이런 일은 진짜 30년 가까이 회사 다니면서 처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기분 좋게 다음 곡 이어드릴게요. 베토벤의 가곡입니다. Lit aus der Ferne, 먼 곳의 노래. 이것 또한 고향의 노래인가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애타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죠. 바리톤 마티아스 게르네, 얀 리시에츠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클라리넷 반주가 참 돋보이는 이 낭만주의 시대 19세기 가곡이었습니다. 체코 작곡가 요한 벤젤 칼리보다의 하이마틀리트, 고향의 노래, 작품 번호 117이었어요. 소박한 고향 계곡,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고향을 노래한 애틋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레티치아 쉐러,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페렌츠 보그나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 독일 가곡 베토벤의 작품이었죠. 먼 곳의 노래.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불렀고요. 얀 리시에츠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르네상스의 문을 닫고 바로크 시대 문을 연 작곡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아름다운 가곡이죠. 시 돌체 엘 도르멘토, 달콤한 고통 감상하시겠습니다. 실현당한 남자의 그 가슴 아픈 하소연이에요. 너무나 달콤한 고통이기에 난 그대의 잔인한 아름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산다오. 헌데 이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이 좀 반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날 위해 그녀도 고통받고 한숨 쉬게 하리다.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뒤끝이 있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라면 그 냉정한 여인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소프라노 마리아나 플로레스, 레오나르도 가르시아 알라르콘이 이끄는 카펠라 메디테라네아의 연주입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달콤한 고통. 소프라노 마리아나 플로레스가 불렀고요. 레오나르도 가르시아 알라르콘이 이끄는 카펠라 메디테라네아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최병조님,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전 안주인 정세진 아나운서도 이 곡 진짜 좋아하는데 통하셨네요. 추석을 맞아서 성묘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간직해놨었는데 8974 쓰시는 분, 퇴근하고 할아버지 길이라 추모공원에 인사하러 가는 길이라고, 18년 전 그날처럼 가을 하늘과 황금빛 들판이 참 눈물겹게 아름답네요 하셨고요. 9061 쓰시는 분도 오늘 며칠 전이었죠? 어머니가 계신 봉안당 다녀왔는데 가을빛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파란 가을 하늘 사진 또 저 생각해 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추석 연휴에 그리운 가족들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연휴라는 생각이 듭니다. 0184 쓰시는 분, 예상을 깨고 생방송이라니. 예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비틀즈 멤버죠. 폴 매카트니의 어블라디 어블라다. 이 나이지리아 부족의 언어로 삶은 계속된다. 괜찮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이게 1968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 당시 영국에 들어온 그 레게 리듬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레게 리듬이라니. 1968년에. 이 데스몬드와 몰리라는 두 남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행복한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행복이 좀 전염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행복한 추석 연휴 되셔야 할 텐데. 킹스 싱어즈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19, 20세기 독일 작곡가입니다. 파울 링케. 베를린 오페레타를 대표하는 작곡가라 그래요. 그의 작품 달의 여왕 중에서 슐레스 디 임몬더리겐, 달에 있는 성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인공 슈테판이 친구들과 함께 열기구를 직접 만들어서 달나라로 떠나죠. 거기서 달의 여신 루나 부인과 주민들을 만난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예전에 진짜 열기구를 타고 달나라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달에 있는 성, 이 아리아는 아주 작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환상적인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나오, 에른스트 다이스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오페라타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 빈 오페레타를 계승한 브로드웨이 오페레타 황금기를 이끈 거장이죠. 지금은 트 룸베르크의 초승달 중에서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부드럽게. 유명 작사가 오스카 해머슈타인의 노랫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소개해드린 달의 여왕도 그렇고 이 뉴문도 그렇고 제목에 달이 들어가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달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 시기 미국 뉴올리언즈로 망명한 프랑스 귀족과 이 미국 농장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가 주축이 되는 작품입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 탈리스 챔버 콰이어의 하모니가 함께했고요. 런던 뮤지션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는 이 베를린 오페레타를 이끈 파울 린케의 달의 여왕 중에서 달에 있는 성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나우가 불렀고요. 에른스트 타이스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들어보시죠. Morning has broken. 아침이 밝아오네. 다이아나 크롤과 아트 가펑클의 하모니, 더 칩 트윈스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아일랜드 작곡가 필 콜터의 Take Me Home, 고향으로 보내주오. 라이프보트 코러스의 하모니였습니다. 이게 진짜 이름 그대로 구명보트 선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네요. 필 콜터 앙상블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먼저는 스코틀랜드 민요였죠. Morning Has Broken. 다이아나 크롤과 아트 가펑클이 함께 불렀고요. 더 칩스테인즈의 연주였습니다. 고향으로 보내주오. 추석 특집 안내해 드릴게요. 연휴 나흘간 바로크 오페라 무대 위에 피어난 인간의 목소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17,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의 탄생과 변화를 따라가는 특별한 음악 여정입니다. 몬테베르디, 퍼셀, 라모, 비발디, 헨델 같은 이 주요 작곡가들의 흥미진진한 오페라 이야기, 또 아름다운 아리아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수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과 남미로 떠납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자 그들이 부르던 노래도

함께 바다를 건넜고 이별과 향수, 가족과 귀향은 나폴리 노래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이 시대 나폴리의 마음을 노래했던 시인 리베로 보비오. 리베로는 이탈리아어로 자유로운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조바니 보비오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조바니는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던 이탈리아계 지역을 이탈리아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탈리아 이레덴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타국의 지배 아래 사는 이탈리아계 사람들의 자유를 바라는 뜻에서 아들에게 리베로라는 이름도 지어줬죠. 그런 시대와 집안에서 자란 리베로는 1925년 타양에서 나폴리를 그리워하는 이민자의 눈물을 담은 나폴리의 눈물을 씁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노래하는데요. 외국에서 마침내 나폴리로 돌아온 사람의 노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난 너무나 기쁩니다. 이 행복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나폴리로 돌아온 걸까요? 기차가 아직 역에 서 있는데 벌써 만돌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가 태양의 땅, 여기가 바다의 땅. 이곳에서는 달콤한 말이든 쓰디쓴 말이든 언제나 사랑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포슬리포 언덕의 작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꽃이 피는 작은 정원, 그 앞엔 오직 바다. 집엔 어머니가 있고 사랑하는 여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에 곡을 붙인 작곡가는 빈첸초 다니발레. 그는 1925년 늦봄 나폴리 코롤리오 해변에서 여름에 머물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집안이 너무 어두워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창문을 여는 순간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창밖으로 나폴리의 바다가 펼쳐지자 그 순간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약 20날 전 친구 리베로가 준 시. 구겨진 종이를 펼쳐보니 제목이 태양의 땅, 오 파에세도 솔레였습니다. 태양의 땅, 나폴리를 그린 노래 가운데 타양에서 돌아온 사람이 고향을 다시 만나는 순간을 그린 곡, 나폴리 가곡 오 파에세도 솔레입니다.

빈첸조 다니발레의 태양의 땅이었습니다.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나폴리 칸촌의 나폴레타나 골랐습니다. E.A. 마리오의 머나먼 산타루치아.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말 없는 사람들 서너시 해장국밥을 기다린다. 그들이 누구인지, 왜들 말이 없는지, 해장국밥 말고 무얼 또 기다리는지. 우리가 말없이 기다리는 것은 해장국밥보다 더 뜨거운 것인지도 모른다. 정양신의 말 없는 사람들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이른 아침 국밥집에서 말없이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마다 어떤 이유로 그 시간 그곳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다들 국밥 말고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어쩌면 국밥보다도 더 뜨거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뜨끈한 국밥이 생각나는 계절이 오고 있네요. 어쩌면 우리는 국밥처럼 마음을 뜨겁게 채워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라경진 작곡 냉정과 열정 사이 김혜라의 해금과 라경진의 피아노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락영진 작곡 냉정과 열정 사이 김혜라의 해금과 락영진의 피아노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정양시인의 말 없는 사람들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말 없이 국밥을 먹는 사람들, 무언가 뜨거운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올가을 내내 따뜻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6반라인 편곡 온정 다령 사발가 함께 하시죠. 김용우의 노래입니다.

FM 풍류마을 두 곡 이어드렸어요. 먼저 육반라인 편곡 온정다령 사발가 김용우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안은경 편곡 너가 춤을 추닌 나도 춤을 춘다 안은경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상희님께서 오프닝 시 늘 듣고 있고 FM 풍류마을 중간에 들려주시는 글귀 매일 알람 맞춰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녹음해서 또 듣고 필사하고 있습니다. 글 남겨주셨네요. 모두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끝까지 FM 풍류마을 함께 해주세요.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드립니다.

어느 가을날 윤희서라는 사람이 정약용에게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함께 국화를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밤에 어떻게 꽃구경을 하느냐고 했더니 윤희서는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적당한 거리에 촛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문양과 특이한 형태가 갑자기 벽에 가득하였다고 정약용은 써놓았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 이학규도 이렇게 말했죠. 등불이 국화 남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북쪽, 등불이 국화 서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동쪽, 상 하나에 책 몇 권과 술 두 통이 있으니 그저 꽃 그림자 속에 이 모습을 즐겨야 하리. 이렇게 옛사람들은 산과 들에 핀 꽃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밤이면 꽃 그림자 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문인 이덕문은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흰 문종이를 바른 훤한 창문에 국화꽃이 비스듬히 그림자를 만들었다. 여튼 먹을 적셔 한껏 따라 그려내는데 큰 나비 한 쌍이 향기를 따라와 꽃에 앉았다. 나비의 수염을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이덕문은 창호지 문에 비친 꽃과 나비 그림자를 따라서 먹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즐기는 법도 정말 다양하네요. 놀이로 본 조선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종목의 글에서 몇 부분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그림자 놀이는 국화철에만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 여름에도 밤이면 꽃의 등불이나 촛불을 비추면서 그림자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이런 꽃풍류는 가난한 선비도 외로운 유배지에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남창가곡 우조 언락 벽사창이 들으셨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컨을 이미 온 줄 알고 펄쩍 뛰어나가 보니 밝은 달빛 아래 봉황이 깃다듬는 그림자였다는 임을 향한 반가움과 또 임이 아닌 실망을 노래한 남창가하고 함께 하셨네요. 이동규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김기범 작곡 달그림자 전해드립니다. 이주인의 25연 가을금 연주입니다.

김기범 작곡 달 그림자 이주인의 25연 가요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우리 음악은 이준호 작곡 생황협주곡 풍향 전해드립니다. 손범주의 생황과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이준호 작곡 생황협주곡 풍향 듣고 왔습니다. 손범주 생황과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 도립국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사람 A가 사람 B에게 묻는다. C라는 사람 알아? 응, 알아. 사람 A가 재차 묻는다. 잘 알아? 사람 B가 대답을 주저한다. 단순히 긴 시간 동안 교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득 잘이라는 단어는 간편하면서도 그만큼 쉽게 써서는 안 되는 말처럼 느껴졌다. 오은 시인의 산문집 다독임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해서 잘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글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은 시인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일 때 사람은 사람에게 그저 어떤 사람이다.

신뢰가 쌓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마음 없이 유대감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해의 과정에 오해가 끼어들지도 모른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됐다가 한 사람이 된다. 그저 어떤 사람이었다가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가 가까워지다가 오해도 했다가 시간이 흐르고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각각 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전지현 작곡, 송지훈 편곡 함께하고픈 나날들. 전지현의 소금과 송지훈의 피아노, 김정욱의 기타, 조성민의 드럼, 최인안의 베이스 연주, 오늘 FM 풍류말 끝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끝으로 나눠봤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네요. 밝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바랍니다. 뭐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따뜻한 정 나누시면서 웃음 가득한 명절 보내시고 또 오가는 길 항상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변함없이 FM 풍류말은 찾아오죠. 내일 다시 뵙죠.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감독이자 배우였고 직접 극본을 쓰고 심지어 음악까지 작곡했습니다. 영화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감독이었고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도 했으니 캐스팅 고민은 없었겠다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채플린은 캐스팅에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1931년에 제작된 영화 시티 라이트 여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채플린은 기성 배우가 아닌 영화에 꼭 맞는 배우를 찾으려고 여러 방식으로 노력했는데 마침내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마주친 20살의 버지니아 체리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물론 연기 경험이 없는 신인을 캐스팅한 대가는 컸다고 하죠. 버지니아 체릴은 꽃 사세요라는 대사를 무려 342번이나 반복한 뒤에야 그 장면의 촬영을 마쳤다고 하네요. 삶에서나 영화에서나 캐스팅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캐스팅은 어땠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찰리 채플린의 곡이죠. 자신의 영화 시티라이트를 위해서 썼던 곡 The Limousine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예전 1931년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닌 새로 녹음한 연주인데요. 칼 데이비스가 지휘한 The City Lights Orchestra의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 역시 채플린의 곡이죠. 자신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위해 쓴 곡 스마일. 이 곡을 오늘은 레이디 가가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정진영 씨,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새음의 멘트입니다. 평안농원이라 이름 붙여진 대추농원에서 첫 수확의 결실을 체험하는 2년차 농부입니다. 저녁 너울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정혜신 씨, 추석 선물과 같은 게스트로 오늘 개봉하는 암살자들의 박지환 배우님 나오시는군요. 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이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좀 이따 만나뵙겠습니다.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추석 선물 같은 손님이 오시는 날이죠.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는 사뭇 강한 인상으로 등장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면 소년 같은 여린 마음을 내비치는 배우 박지환 씨와의 특별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환 씨의 작품 이야기와 함께 그가 사랑하는 음악들도 들어보는 시간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타로 이와시로의 곡이죠. Wonderful Days, 타츠야 야베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Serenade to Spring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가을 노래로 많이 익숙한 멜로디기도 하죠. 이 Serenade to Spring, Secret Garden의 원곡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타로 이와시로의 곡 Wonderful Days, 타츠야 야베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홍인숙 씨, 해외로 이사한 딸이 명절에 혼자 있을 엄마를 걱정하네요. 세음이 있어 위안이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또 0034번 쓰시는 분은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제주에서 듣고 계실 은영 씨, 영수 씨 사랑합니다. 두 딸들이 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네, 멀리 떨어져 계셔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마음만은 함께하죠. 이렇게 세움으로 또 하나가 되는 것도 참 특별하고 좋은 일일 텐데 말이죠.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손편지로 청하신 곡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김혜연 씨께서 아주 예쁘게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도착했습니다. 후텁하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져 초가을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시면서 편지가 시작되네요. 하루 24시간이 아침인 듯 저녁인 듯한 방콕으로 오래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음악을 귀에 담을 수 있음에 짜릿하고도 뭉클해집니다 하시면서 오늘 날짜를 콕 찍어서 꼭 듣고 싶다고 또 청해 주셨네요. 멋진 그림들도 감사합니다. 청하신 곡, 네, 영화 Me Before You OST에서 Within a Day 전해드리죠. 이 영화의 음악을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곡가, 영화음악가 크레이그 암스트롱이 맡았죠. Love Actually도 음악을 맡았던 크레이그 암스트롱의 오리지널 스코어 Within a Day 전해드립니다.

어떤 노래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네.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죠. I will always love you 였습니다. 사실 돌리 파튼이 1970년대에 가장 먼저 불렀던 곡이고 영화 보디가드의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뭐 전 세계적인 빅히트곡이 됐죠.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노르웨이 출신의 재즈 가수 잉거 마리가 부른 버전으로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Me Before You, 영국 영화죠. OST에서 크레이그 암스트롱의 오리지널 스코어 Within a Day 들으셨고요. 김종현 씨, 와 오늘 지환님 나오시나 봐요. 캠핑의 달인이시죠. 자연과 더불어 지내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잘 보면서 듣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들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종현 씨, 네, 잠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0: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은 추석 특집 배우 박지환과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세상의 모든 음악의 열렬한 애청자 배우 박지환 씨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베테랑 배우이시지만 라디오 스튜디오는 조금

0: 낯설지 않을까 싶네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과 또 이 마이크 앞에 앉는 건 좀 어떤가요? 다른가요?
1: 아,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제가 너무 애정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앉아있다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비현실적이라 지금 그런 게 생각이 잘 안 됩니다.
0: 네. 아, 네. 이게 카메라, 하기사 카메라 두 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좀 익숙해지시라고.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리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박지환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새음 애청자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또 저희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를 맞춰놓는 사람들이니까 추석 명절,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늘 그렇지만 아름다운 저녁 맞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0: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희로서는 정말 표창장을 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한 홍보대사님이시죠. 오늘 출연은 또 애청자 여러분께 정말 추석 선물 같은 시간이 돼서 좋습니다. 네. 새음에 출연하게 된 어떻게 출연하고 싶으셨죠?
1: 평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나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평상시에 뭐 하고 지내고 생각하고 사냐. 가장 중요한 일상은 6시에 새음 듣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취미이다. 거기서 저의 삶에 많은 지점을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회사로 한번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얘기 들어서 처음에 너무 떨려서 못 나가겠다.
0: 아, 그러셨어요?
1: 한두 번 고사를 했던 걸로 생각이 났는데 네. 이참에 한번 선생님도 뵙고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0: 네. 아니, 뭐 방송도 그렇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배우 박지환 씨께서 세상의 모든 음악 열렬한 애청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 인연은 뭐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요. 우선 그 세상의 모든 음악을 위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 오셨죠,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각도 많이 할까 했는데 가장 단순하게 정리해보자 생각했더니 그때 그 시절마다 가장 영향을 받았던 곡들이라든가 네. 또 제가 일하면서 영감을 받았거나 어떤 특정한 순간에 찾아듣는 곡들 매일 듣지 않고 꺼내듣는 곡들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그럼 선곡하신 곡 중에서 오늘 첫 곡을 들어볼까요? 어떤 곡일까요?
1: 아, 바비 빈튼의 미스터 론인데요.
0: 네.
1: 이거는 제 20대 시절을 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0: 아, 그 시절에 엄청 좋아하셨던 노래인가 봅니다.
1: 아니요, 그 시절을 상상하면 이 노래가 떠올라서.
0: 아, 그럼 네. 노래 먼저 들을까요?
1: 네.
0: 네. 바비 빈튼이 노래하는 네, 미스터 론리입니다.

0: 새음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배우 박지환 씨께서 준비해 오신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첫 곡이었습니다. 바비 빈튼, 폴란드계 미국 가수죠. 바비 빈튼이 노래한 미스터 론리였습니다. 이 곡을 첫 곡으로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문득 생각하다가 제 지금 현재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가장 연기 생활의 화양연화 시절은 연극하던 20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문득 그냥 20대 그 시절, 30대 초반 시절에게 이 노래를 헌사하고 싶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나에게.
1: 예, 그 시절에 저는 연극을 시작하고 연기라는 걸 알아갔는데 좀처럼 무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어떤 약간의 세상이. 그래서 내가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나는 너무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전진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냥 세상일 거야? 아니면 그 연극이라는, 연기라는 그...
1: 연기라는 안에서. 세계 안에서입니다.
0: 네. 그래서 네. 20대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또 생각나는 노래가 네, 바비 빈튼의 미스터 론리였군요. 예전에 그럼 학창시절에도 지금 세상의 모든 음악 열심히 들으시는 것처럼 음악 방송을 들으셨나요?
1: 어떤 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기보단 그냥 저녁에 책 잠깐 읽고 뭐 밤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냥 여러 주파수를 맞춰놓고 좋은 노래가 있으면 듣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배경으로 네. 늘 함께. 네네. 네네. 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을 처음 들으신 건 언제였는지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0년대 중반쯤에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선배가 하나 있어요.
0: 네.
1: 그 선배 집에 앉아서 같이 연기 얘기하고
0: 네네.
1: 책 이야기하고 뭐 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저녁에 늘 선배 집에서 나오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게 네. 세상의 모든 음악이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나도 저걸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정확하게 새음을 정말 애정하고 깊이 있게 듣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정말 정말 연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음악과 거기서 그 안에서 사연으로 소개되는 글들을 풍경으로 이렇게 맞이했을 때 조금씩 어떤 장면이라든가 제가 연기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지점이 그 이야기들 속에서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하고 지내냐 물었을 때 새음 듣고 지낸다라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변화를 이뤄냈고 제 연기의 한 3할, 4할 18이 있다면 3할, 4할은 정말 새음에서 발견되어진 게

0: 그렇다면 그 처음 들으셨다는 건 2000년대 중반이면 김미숙 씨 진행하실 때였을 것 같은데 맞나요?
1: 맞습니다.
0: 아, 그러셨고 아, 2010년대 중반부터면은 이제 뭐 제가 하는 2015년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게 물론 음악 전문 프로그램이지만 음악과 함께 또 그 이야기라는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아 그래서 더 듣게 되셨군요.
1: 어떤 날은 음악보다 그 중간에 그 꼭지들을 기다리는 때가 많았어요.
0: 그래서 아, 네.
1: 예, 그리고 항상 그거를 다시 듣기를 정말 많이도 아. 하고 있고요. 예.
0: 아 그러면 굉장히 저의 그 좀 창피한 순간들도 많이.
1: 아닙니다.
0: 들으셨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신 지 정말 오래되셨는데 그 와중에 어떤 특별한 추억이 된 순간도 있었을까요?
1: 추억이라기보다 딱 기억나는 두 번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0: 아, 네.
1: 한 번은 동료들과 이태리 토스카나 평원을 걷기 전에
0: 네.
1: 제가 사연을 신청하면서 보냈는데 아. 이게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을 수가 없었고 또 1년 후에 노르웨이 피오르드를 드라이브하던 동료들과 네. 그 와중에 아 이걸 영원히 남기고 싶다 싶어서 그때 또 신청곡과 함께 사연과 함께 보냈는데 이게 도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들려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도착이 안 한 걸로 정할까요?
1: 네.
0: 웬만하면 그렇게 멀리서 보내시면 신청곡 전해드리는데 아 뭔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0: 네. 세상의 모든 음악을 통해서 들으셨던 음악 중에 또 특별히 좋아하는 곡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1: 제가 듣는 플레이리스트의 전부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통해서 다 채워졌고요.
0: 아.
1: 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사실 저릿하고 충격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음악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질문을 처음 듣고 딱 떠오른 곡이 딱 한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0: 아, 네. 네.
1: 그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그 유니코르니오라는 네. 곡을 듣고 사실 라디오를 껐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이 곡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
0: 아, 그 네. 곡이 끝나고 나서
1: 예.
0: 네.
1: 이게 왜 이렇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지금 내가 뭘 들은 걸까? 왜 뭐가 이렇게 통째로 넘어오고 통째로 넘어가고 있지? 너무 거대하고 큰 음악을 들었던 기분이 였어요.
0: 그러면 그 생각의 끝은 어떻게 어디까지 갔을까요?
1: 남미 음악을 찾아 듣게 되는
0: 아,
1: 찾아보게
0: 통해서.
1: 되는 네네 그렇게
0: 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꽤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이 곡 듣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유니코르니오 유니콘 듣고 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우니코르니오 전해드렸습니다. 박지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아, 그 순간 사실 이게 스페인어 노래잖아요. 언어를 알아듣지는 못하셨을 텐데 처음 들었을 때 네. 뭐가 그렇게 확 왔을까요?
1: 언어보단 뭐 언어에 가진 결이 있잖아요. 온도, 색깔, 색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 곡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들이 통째로 너무 오다가 어느 순간 그 연주가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절망 속에 환희가 확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 그 순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나 명곡이나 명작들은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짧은 몇 초라도 그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0: 네. 네. 나중에 사실 가사를 알고 나면 또 느낌이 반감이 되는 곡들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래서 애써 찾지 않고 그냥 평생 오해하는 곡들도 있어요. 이러리라, 아, 이런 거야 라고 남겨둡니다.
0: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사연 좀 보내주셨는데요. 2816번 쓰시는 분. 우와, 목소리만 들으니 새롭네요. 연기 짱 잘하시는 지환님이 출연하시다니요. 차 막힘마저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김민주 씨, 보이는 라디오 어지간하면 잘 안 켜는데 오늘 특별히 뵈러 왔습니다. 장희수님 뵈러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어디 캐릭터 이름이었죠?
1: 범죄 도시에. 예.
0: 네. 네, 그리고 7789번 쓰시는 분. 지원 배우님 완전 팬입니다. 클래식 채널에서 만나니까 더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김은지 씨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세음에 대한 큰 애정이 느껴져서 울컥합니다. 정말 감성이 남다른 분 같아요. 또 Dareful Days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지? 진짜 세음 들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감정이죠. 같은 느낌이라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다고 또 보내주셨나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까요?
1: 이번에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두 곡을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0: 네.
1: 항상 제가 현장에서 네. 어떤 씬을 이제 처음 만들기 전에 가끔 복잡해지고 사실 소심해지려고 할 때 몰래 음악을 듣고 와요. 그 위대한 네. 음악가들의 영화 음악을 그러면 네네. 조금 담대해지고 나도 지금 저들이 만들어간 시기의 다음 주자로서 담대하게 저 신에 임하겠다라는 걸로 극복을 가끔 할 때 네. 주로 명작 영화들에 삽입된 그 OST들을 가끔 네. 듣곤 하는데요.
0: 네.
1: 그중에 단연 저에게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엔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0: 네. 어떤 작품에서 골라오셨죠?
1: 러브 어페어의 음악과 네. 그 다음에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주제곡을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애니오 모리코네의 뭐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러브 어페어 OST에서는 피아노 솔로 그 영화 속에서 숙모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아네트 베닝이 허밍으로 함께 했던 장면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는 비틀스의 I Will까지 그리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애니어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Love Affair OST에서 피아노 솔로 그리고 모리코네의 곡은 아니지만 비틀스의 I Will을 아이들의 노래로 합창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작품이죠. OST에서 테마곡 전해드렸습니다. 피아노 솔로도 그렇고 이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테마도 그렇고 스캣 보컬이 들어가 있죠. 그 유명한 콤비 에다 델 로르소의 목소리가 있었죠. 이 목소리가 들어가면 더 좋죠.
1: 맞습니다.
0: 네, 직접 선곡하신 음악을
1: 네.
0: 이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듣는 느낌은 어떠세요? 더구나 지금 생방송으로 말이죠.
1: 아, 정말 이렇게 비현실적인 순간은 정말 요 근래 들어서 찾아보기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저희 와이프가 계속 문자로 자기는 좋겠다. 뭐 TV도 영화도 안 보는 사람이 늘 새음만 듣는 사람이 거기를 가게 되다니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너무 떨린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잘 들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지금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0: 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죠.
1: 너무 행복합니다.
0: 음악은 사실 어디에서 듣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네, 뭐 라디오를 많이 들으신다고 하셨지만 어디서 들을 때 가장 또 희열감을 느끼실까요?
1: 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들거나 생각을 하려고 들거나 또는 작품을 마치고 하기 전에 그 모든 준비를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복기를 하는 편인데
0: 네.
1: 그때는 못 들었던 새음을 몰아서 듣기, 다시 듣기로 항상 듣고 제가 또 거기서 영감을 얻으려고 많이 발버둥 치고 합니다. 저는 드라이브 할 때 가장 많이 듣습니다.
0: 네. 사실 그 뭐 좁은 공간이지만 나만의 공간이고 또 폐쇄된 공간이고 그래서 음악도 훨씬 더 잘 들리고 평소에 듣던 때보다는 좀 더 뭘까요? 좀 깊이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죠.
1: 선명해지고 그래서.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지고.
0: 네. 많은 분들이 박지환 배우가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던데 말이죠. 책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엔 어떤 책 읽으세요?
1: 딱 얼마 전에 제가 장흥에서 촬영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
0: 네.
1: 그때 밥을 먹고 나오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희한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 제목이 뭘까 봤더니 조승리 작가의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0: 늘 책과 음악과 함께하고 계시는 배우 박지환 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의 오랜 애청자시니까 이 시간쯤이면 뭐 늘 전해드리는 멘트가 있다는 것도 아시겠어요?
1: 예, 그 어떤 고지를 하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니,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0: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은 배우 박지환 씨와 함께하고 있죠.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6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네, 345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지환 배우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라디오 D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니 마이크에 참 굉장히 잘 들리고 좋게 들리는 목소리네요. 그렇죠? 네, 물론 뭐 배우시니까 워낙. 그리고 7131번 쓰시는 분, 귀성 중인데 차가 너무 막히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지환님의 조근조근 하시는 말씀에 제가 다 좋아하는 음악 선곡까지 눈 감고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또 3440번 쓰시는 분, 제주도 밤바다 고깃배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듣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네, 멋진 배우님 추천 음악 참 좋습니다. 행복한 순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음악 애청자분들도 배우 박지환 씨 팬들도 참 많이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네.
0: 요즘 글쎄요, 배우로서 전성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박지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지환 배우가 생각하는 전성기란 어떤 것일까요?
1: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지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나와 무관한 세상이 정해버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부족하고 더 매 현장마다 느끼는 것들이 만나서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사실 현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순간들은, 세레모니들은 저하고 무관한 일이고 저는 오로지 이 일을 잘해 나가고 싶은, 이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한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든.
0: 네, 처음부터. 네. 네. 아, 이렇게 또 겸손한 배우이십니다. 오늘 개봉하는 작품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어떻게 오늘의 시기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는지 사실 영화 암살자들이라고 오늘 네. 개봉을 했습니다. 암살자들이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뒤흔든 사건을 모티브로 한 미스터리 추적극인데요. 네. 영화관에서 꼭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 오프닝 들으셨잖아요. 네. 오프닝이 캐스팅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제플린의. 네네. 이 작품에서는 어떤 역할에 캐스팅이 되셨는지.
1: 그 현장을 처음 들어가서 감식하고

0: 것들을 기록하는 감식계장 현도 역할을 맡았어요. 예. 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아. 예. 애청자 여러분 모두 극장으로 향하셔서 암살자들을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극장에서 확인하는 걸로. 네. 지금까지 했던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좋았거나 나에게 의미 있었던 캐스팅, 또 어떤 가장 의외였던 캐스팅 경험은 또 어떤 거였는지 궁금한데요.
0: 사실 이 질문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모두 지나간 일이라 그때 있었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가올 어떤 역할조차 애써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맡았을 때 제가 지금 이루어 놓은 걸로 그때를 채울까 봐요. 그래서 항상 비워두는 편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작품은 저를 세상에 확 소개시켜준 범죄도시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유명 이름을 얻었던 것 같고 또 가장 의외의 캐스팅은 그 한산, 영화 한산을 촬영을 할 때 네. 김한민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지환아 나랑 같이 작품 하나 하자 그렇게 얘기하길래 네. 얘 외군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 장군님이셔 딱 그래서 정말이요? 그랬던 기억이
1: 왜 있습니다. 외군이라고?
0: 그냥 저의 쓰임새는 항상 어딘가 음지고 어두운 곳에 있는 역할들을 많이 맡아왔는데 의외로 감독님께서 아니야 너 이거야 그러면서 그 역할을 맡겨주셨고
1: 그리고 굉장히 잘 어울렸죠.
0: 주변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되게 좋았죠.
0: 네네네.
1: 네. 아. 그 아주 의외였던 캐스팅이지만 또 굉장히 좋았던 네 박지환의 플레이리스트 다음 곡은 보니까 니나 시몬인데요.
0: 네. 아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가져다준 그녀인데요. 어느 날 문득 어떤 또 지인분들과 음악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 인물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니나 시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근데 그분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는 걸 듣다가 집에 와서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니나 시몬이 부른 스타즈를 듣다가 정말 엉엉 운 적이 있거든요. 아. 아, 이 사람이 겪은 세월이 그리고 모든 걸 다 이해했는지 놓았는지 그리고 나서 무대에 서서 피아노 한 대에 음악을 부르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내가 느껴지는 모습처럼 연기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먼 후겠지. 근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 음악을 듣고 싶었어요.
1: 바로 그 들으셨던 듣고 보셨던 그 버전
0: 맞습니다.
1: 그거를 지금 우리가 들을 건 거죠?
0: 네네. 네.
1: 맞습니다. 스타스라는 노래는 사실 제니스 이안이 쓰고 불렀던 노래고 프랑스와 자르디의 샹송으로도 꽤 자주 오히려 그 샹송을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더 자주 전해드리는데 니나 시몬의 버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니나 시몬이 노래하는 Stars 그리고 한 곡 더 있죠.
0: 네, 마스카니의 카발레레아 루스티카나인데 예, 이 곡도 제가 이태리의 뭐 방송차 동료들과 토스카나 평원을 걷기 시작하자고 마음 먹은 그때 문득 세움에서 들었던 이 곡이 떠올라서 듣고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때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알기 중에 호국장론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 목 놓아 울을 만한 곳이다라는 그런 근데 전 그 평야를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1: 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니나 시몬이 노래하는 Stars. 이 곡은 1976년 몽트르 재즈 페스티벌 라이브 버전이고요. 이어서

perhaps pretending you never saw the eyes.

0: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전해드렸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니나 시몬이 노래한 스타즈, 몽트르 재즈 페스티벌 1966년 라이브 실황 음반, 실황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곡해 주신 음악 중에 좀 전에 들었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이 여러 곡 있어요.
1: 네.
0: 클래식도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새음이 저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고 축복이죠. 네.
0: 아, 그럼 그전에는?
1: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고 가끔 듣긴 했지만 이렇게 네. 깊이 있게 저를 더 밀어넣은 건 새음을 듣다가 가끔 나오는 클래식들이 너무 좋아서 네. 아예 클래식 음반을 사서 듣기도 하고 누군가의 앨범을 사기도 하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0: 네. 오늘 그 준비하신 클래식 음악들을 보니까 연주자들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네. 특별한 실황 연주 음원도 또 선곡하셨고 어떤 연주자들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 막 인생의 봄을 맞은 연주자도 있고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연주자들도 있고 가을을 맞이하는 연주자들도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나이를 많이 드신 연주자들의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요.
0: 네.
1: 그 모든 과정을 다 넘기고 이제 담백함만이 남은 그런 연주를 들을 때 크게 무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갈 길을 마치 저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가야지 라고 다짐하게 되는 순간들을 느끼면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정말 세월이 주는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들처럼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분들의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0: 네, 그 선곡하신 클래식 곡들 소개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아, 저 바흐의 칸타타 작품 번호 106번 주의 때가 가장 좋은 때 이 음악을 네네. 저는 그 최근에 제가 바흐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0: 네.
1: 막 공부해 보고 싶고 막 듣고 싶고 그리고 가장 많이 요즘에 듣는 연주자가 주샤오메이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이 곡을 우연찮게 듣고 보게 됐는데
0: 네.
1: 이렇게 듣는데 두 사람의 음악이 이렇게 합쳐지고 조화를 이루는 걸 보면서 나도 상대방하고 저렇게 연기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0: 네.
1: 어떻게 되든 모든 생각은 연기하는 쪽으로 흘러들어가니까
0: 네.
1: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음악을 잘 들어놓다가 언젠가 그런 순간을 잊지 찾아오는 순간을 잊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 곡 더 들어야죠. 네.
1: 쇼팽 녹턴 20번 C 단조 이거는 음악을 듣고 맨 프레슬러가 피아노 연주한 건데
0: 네.
1: 이 음악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한 곡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했을 때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답고 간단할 수가 있을까? 라는 순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주로 뭐 호로비치나 이런 주로 대가들에게서 느끼는 그래서 굳이 이 음악을 또 같이 듣고 싶어서 네, 들고 왔습니다.
0: 네, 배우 박지환 씨가 들려주시는 클래식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06, 주의 때가 가장 좋은 때. 이 곡은 앤더슨과 로의 피아노 듀오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이 곡은 맨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2013년 그가 90세 나이에 발표했던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0: 2013년 90세 나이에 발표한 앨범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칸타타, 하느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 악투스트라시쿠스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불리죠. 애도의식, 장례라는 의미죠. 20대 초반에 바흐가 밀하우젠 교회 오르간 연주자 시절에 장례식을 위해서 작곡한 곡, 위로와 희망의 칸타타죠. 그 가운데 1곡 소나티나를 두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손 피아노를 위한 편곡이었어요. 앤더슨 앤 로 피아노 디오의 연주, 부부 피아니스트죠.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선곡해 주신 음악들이 참 부드러운 음악이 많아요. 그렇죠? 성품도 굉장히 부드러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박지환 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함께 해볼까요? 김성애 씨,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혹시 연주하시는 악기가 있나요? 하셨는데.
1: 악기는 뭐 연주를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오로지 저는 귀로 듣는 풍경이 제일 좋습니다.
0: 네. 아, 스스로 내가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 봐요.
1: 그런 생각은 있는데 좀 더 연기에 집중을 하고 음악은 저에게 그런 영감을 주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1119번 쓰시는 분도 박지환 배우님 팬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부터 텐트 밖은 유럽까지 보면서 캠핑 좋아하시는 박지환 배우님은 왠지 하모니카와 기타도 좋아하실 것 같던데 실제로 어떠세요? 라고 하셨어요.
1: 하모니카는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하모니카를 사달라고 해서 집에 걸어가는 길에 그 하모니카를 불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네,
1: 꽤 완성도 있게 부러진 것 같고요. 네. 기타도 군대에서 잠시 한두 번 쳐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악기에 심취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0: 아, 내가 들었을 때의 그 음악의 느낌이 나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1: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저는 그 음악을 감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리고 9908번 쓰시는 분 질문은 아닌데 지원 배우님 동시간대에 같은 호흡으로 음악을 느낀다고 하니 배우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음악과 문학을 사랑하시는 박지환 배우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에 전해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And I Love So 페리 꼬모 곡인데요.
0: 네.
1: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듣는 네. 그냥 정말 스낵 같은 노래입니다.
0: 네. 그럼 우리도 아주 편안하게 들어볼까요? 페리 꼬모가 노래하는 And I Love You So입니다.

0: And I love you so. 페리코모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어오신 시간이 꽤 되니까 말이죠. 그 사이에 여러 코너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코너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코너를 좋아하셨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요.
1: 뭐 어느 것 하나 안 소중한 것이 없었지만 네. 그 중에 많이 제가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코너는 그 여행자의 노트였어요.
0: 네.
1: 그 주옥 같은 김미라 작가님의 어떤 솜씨와
0: 네.
1: 어떤 정서를 읽을 수 읽고 듣게 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너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0: 네, 여행자의 노트. 너무 옛날 얘기를 또 꺼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네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배우 박지환 씨가 진행하는 코너를 들려드려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기쁨을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박지환 씨가 좋아하셨다는 좀 된 코너죠. 여행자의 노트에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사랑한 토스카나의 소도시들. 그 중에 발도르차 평원을 품은 아름다운 도시 피엔차가 있습니다. 피엔차는 성문 안쪽의 번성한 마을과 가장자리를 이룬 발도르차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황 비오 2세를 배출한 피엔차는 토스카나 최초의 계획 도시였습니다. 공기 중에 와인 향기와 치즈 냄새가 떠도는 피엔자 중심엔 비오 2세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둘러싸고 산타 마리아 아순타 대성당과 피콜로미니 궁전도 있습니다. 비오 2세의 집이었다는 피콜로미니 궁전엔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여행을 와서까지 사람 많은 곳에 들어서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궁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익숙하고 아름다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에 익숙한 그 음악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제곡이었고, 피콜로미니 궁전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촬영지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줄리엣이 뛰어가던 복도가 저기였겠구나. 캐퓰리카의 축제 장면은 오른쪽에 저 홀에서 찍었겠구나. 촬영장에 익숙한 배우의 시선으로 궁전을 스캔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아름답게 낡아간 것들로 가득한 피엔자의 골목골목을 천천히 걷다가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피콜로미니 궁전과 대성당 사이 커다란 우물 곁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그 좁은 길은 피엔차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진 길이었고, 그 길 너머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펼쳐진 발도르차 평원. 밀 농사를 짓는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밀 수확을 마친 텅 빈 휴식을 즐기고 있는 풍경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로 나오니 비로소 보고 싶었던 것들을 만날 수 있었죠. 농담처럼 나는 가장자리 주의자라고 말하곤 했는데, 피엔차를 둘러싼 성벽에서 나는 정말 가장자리 주의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중심에는 없는 것들이 무심한 듯 툭 놓여있는 곳, 풍경의 가장자리, 삶의 가장자리에서 그윽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거두고 마음에 차곡차곡 수납하면서 단단하고도 평온한 삶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0: 네, 박지환 씨가 들려준 여행자의 노트에 이어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캐퓰릭가의 축제 What is a Youth 전해드렸습니다. 니노 로타의 음악이었죠. 노래는 글렌 웨스턴의 목소리였고요. 네, 저는 들으면서 박지환 씨가 그 토스카나의 평원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풍경이 상상이 됐는데 저는 의상까지 떠올랐어요. 너무 길지 않은 트렌치코트.
1: 네. 짧은 쇼팬츠에 나시를 입고 걸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한 6시간을 걸었거든요.
0: 네. 어쨌든, 뭐, 네. 굉장히 부드럽게, 네. 정말 내가 토스카나의 피엔차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전해주셨어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1: 너무 떨리고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주셨던 영감을 못 전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예, 하지만 그 했다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큽니다.
0: 네, 무언가를 오래 좋아한다는 건 인생에서 참 귀한 일이죠. 영화배우로 바쁜 삶을 살아오시면서도 세상의 모든 음악을 그렇게 오래 좋아해 주신 것이 저희에게도 정말 귀하게 다가옵니다. 삶이 바쁠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음악이 배우 박지환 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출연하시면 음악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배우로서의 박지환 씨에 대해서는 많이 묻지를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간 박지환의 작은 꿈과 큰 꿈도 궁금하고요.
1: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네, 짧은 한마디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혹시 또 세상의 모든 음악에 당부의 말씀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1: 조금 예민할 수도 있지만 믿음과 사랑은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지지해주고 계속 바라봐주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새 음을 들은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지만 많은 변화를 겪고 또 계절도 바뀌듯이 변해갔는데 여전히 함께 듣는 애청자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도 짧은 인사 좀 전해주시죠.
1: 새음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를 맞추어 놓고 전 세계 어디에선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기다리는 분들이잖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 새음이 주는 평안함과 어떤 자신의 하루를 복귀하는 그 시간을 더욱 마음껏 즐기시고 늘 인생이 영화롭고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헤어지면서 박지환의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곡을 함께 들으면서 헤어지죠. 마지막 곡은
1: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입니다.
0: 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그리고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9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슈타트할레 그랜드홀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혜윤을 비롯한 4명의 연주자들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피아노 4중주,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을 연주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지난 3월 29일 하이델베르크 음악회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함께하는 피아노 4중주 곡들만 연주된 공연인데요. 특히 한국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박혜윤이 출연해서 더욱 반가운 공연입니다. 박혜윤은 지난 2009년에 당시 17세의 나이로 독일 뮌헨 아에르데 국제음악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번 하이델베르크 공연에서는 박혜윤을 비롯한 4명의 음악가들이 첫 곡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피아노 4중주 곡을 연주합니다. 이 곡은 슈트라우스가 완성한 초기 작품인데요. 선배 음악가 브람스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1885년 12월 8일에 바이마르에서 이 곡이 초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슈트라우스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하죠. 이 곡은 베를린 음악가 협회 작곡 콩쿠르에서 24개 출품작 가운데 1등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젊은 슈트라우스의 명성을 높인 아주 뜻깊은 작품이기도 하죠. 자, 그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피아노 4중주 C단조 작품 번호 13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2악장 스케르초, 프레스토, 몰토, 메노모소, 3악장 안단테,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코모도 들으시겠습니다. 박혜윤의 바이올린, 티모시 리다우스의 비올라, 키안 솔타니의 첼로,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피아노 4중주 C단조 작품 번호 13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박혜윤의 바이올린, 티모시 리드아웃의 비올라, 키안 솔타니의 첼로,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9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슈타트할레 그랜드홀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브람스가 22살 때인 1855년부터 작곡하기 시작해서 무려 20여 년 동안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1875년에 헬메스베르거 사중주단이 위인에서 이 작품을 초연하면서 드디어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브람스는 오랫동안 이 작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를 좀 꺼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곡이 브람스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곡은 클라라 슈만에 대한 브람스의 연애 감정이 담긴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C단조 작품 번호 60,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3악장 안단테,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코모도 들으시겠습니다. 박혜윤의 바이올린, 티모시 리드아웃의 비올라, 키안 솔타니의 첼로,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부터 마지막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코모도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감성적인 표현 그리고 균형 잡힌 앙상블이 참 좋았습니다. 연주에는 박혜윤의 바이올린, 티모시 리다웃의 비올라, 키안 솔타니의 첼로,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슈타트할레 그랜드홀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는 피아노 4중주곡만 연주돼서 참 독특했는데요. 앙콜곡도 한 곡 연주됩니다. 앙콜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1번 G단조 작품 번호 25 중에 론도 알라 징가레제 프레스토입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1번 G단조 가운데 론도 알레 싱가레즈의 프레스토 감상하셨습니다. 박혜윤의 바이올린, 티모시 리다우스의 비올라, 키안 솔타니의 첼로,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난 3월 29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슈타트할레 그랜드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 박혜윤이 출연해서 더욱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박혜윤의 음반 가운데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77 가운데 1악장 녹턴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박혜윤의 바이올린 연주, 게르겔리 마다라스가 지휘한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